0: 집 역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비로소 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해야 하는 거겠죠.
0: 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주님의 디자인이잖아요.
1: 아,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는 다름에서 시작되는 것만큼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자,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와 연합은 다름에서 시작된다라는 집사님 표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이 만드신 연합과 조화는 다름에서 시작된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0: 아멘.
1: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경쟁하고 갈등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곳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여 오히려 하루하루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또 존중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눈에 짙게 깔려져 있는 색안경을 좀 지우고요. 사랑과 연합의 안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0: 네.
1: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또 챙겨드리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도 네 가지 성경구절 준비했어요. 오늘 샵 9330번 여러분께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텐데, 자, 오늘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의 푯대로 삼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또 말씀 네 구절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집사님, 저희가 한 구절씩 오늘도 소개해볼까요?
0: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 아멘.
0: 아멘.
1: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연합하는 것은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0: 네.
1: 그러나 우리가 연합에 힘쓰는 것이 곧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갈등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갈등에 있어서 동참하고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내는 평화의 사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주세요.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귀한 네 가지의 성경 말씀, 그 영적 보약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0: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자, 두 개 다 잘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만 보내주셔도, 키워드 단어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풍성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방금 키워드가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볼까요? 자, 집사님, 오늘 키워드 어떻게 또 힌트를 좀 드려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0: 부메랑 같은 거 같아요.
1: 부메랑이요?
0: 네. 이렇게 네. 던지면 돌아오는 거.
1: 아.
0: 그리고 거울과도 같죠.
1: 아하.
0: 네.
1: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으로 돌아온다.
0: 네.
1: 라는
0: 그렇죠.
1: 거죠. 네.
0: 네.
1: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배려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0: 네.
1: 제가 얼마 전에 배려라는 키워드도 썼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배려랑 잘 맞는 세트로 잘 활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그리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네. 또 받아들이면서 서로 이렇게
1: 맞아요.
0: 해야죠.
1: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이거한다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거 앞에 상호라는 게 많이
0: 아.
1: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거
0: 네
1: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기도문이
0: 네
1: 우리 그 눈에 있는 색안경을 벗고 상대방을 온전히 좀
0: 아.
1: 보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관구하고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초성이 지읒지읒이기 때문에 지읒지읒입니다. 초성이 지읒지읒에 초성을 지니고 있고 이해가 약간 이거를 통해서 좀 발현되기도 하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1: 자, 오늘의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존중. 샵 9330번 존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존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1: 네.
0: 이 진정한 존중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부족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 거라고 해요.
1: 어허.
0: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이고요.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눈높이로 맞춰 바라보는 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요. 내 속도와 다르다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니고요. 나와 타인의 다름을 향해서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존중과 겸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자,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이러한 마음에 공감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이 시대 가운데서 존중의 태도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존중입니다. 존중.
0: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해야 할 태도가 이 존중이 아닌가 싶은데요.
1: 맞아요.
0: 또 피디님께서 네.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상호 존중이죠. 서로서로가 네. 존중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씨앗 말씀 네 구절이 상호 간에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서로서로가 더욱더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표대가 될 수 있는 말씀 구절들이니까요. 오늘 많이 받아가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0: 네.
1: 보약. 영적 보약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존중 기억하시고요. 찬양 듣고 와서 또 문자 소개할까요?
1: 자, 저 오늘 이 키워드 그리고 오늘 그 주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또 단어가 함께인 것 같아요.
0: 함께.
1: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이왕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감사하세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 지금 공개가 됐죠?
0: 네, 존중.
1: 네, 존중이죠, 존중. 그리고 씨앗 말씀 오늘 또 네 구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0: 아멘.
1: 그렇습니다. 좋은 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고 뭐 존중하고 또 겸손히 행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볼까요? 자, 항상 그 장문의 문자로 가장 일찌감치 문자를 주시는 8457번님이 계시거든요.
0: 네.
1: 오늘도 역시 문자를 주셨네요.
0: 네, 샬롬. 오늘도 주시는 말씀 씨앗으로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아멘. 말씀으로 푯대를 삼아서 그렇게 내비게이션 따라간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한결같기가 참 어려운데
1: 맞아요.
0: 정말 한결같으십니다.
1: 항상 이제 그 극동방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좀 동행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0: 네.
1: 그것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또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씨앗을 기대하며 출근합니다. 라고 9581번님 문자 주셨고, 자, 6045번님.
0: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말씀 씨앗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아멘, 아멘.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0: 사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 다르기 때문에 좋아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다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더 존중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오늘 뭐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뭐 특별히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게 참 기억에 남는 게

0: 발음은 틀림이 아니라
1: 맞아요.
0: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주님의 디자인이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는 그 아름다운 연합은 다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 같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합과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1: 아니 무지개를 생각하면 무지개가 한 색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쁘겠어요? 아, 아니잖아요. 예, 예. 빨진 옷 조판한보 색깔이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처럼 네. 우리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고 네.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1: 그럼요.
0: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또 씨앗씨앗 신청하시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0675번님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라고 문자 주셨고요. 자 벌써 존중이라고 일찌감치 4633번님 1278번님 바로 맞춰주셨는데 선행
1: 예,
0: 지훈 형제님 아쉽습니다. 자 존중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747번님이시네요.
1: 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 오늘 집사님 말씀이 오늘 굉장히 또 명언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존중은 부메랑이다. 네, 존중은 결국 우리에게 선하게 돌아온다.
1: 네, 모두가 다 존중받고 싶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우리에게 선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1: 그럼요.
0: 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더욱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족들에게 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또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0: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 마땅히 존중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자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 2, 3, 4번님.
1: 네. 각 지체가 모이는 교회 안에서 오늘의 말씀 보약으로 주 안에서 서로 다른 각 지체가 한 몸이 되도록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갈등이 참 많은 시대잖아요.
1: 네.
0: 이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96번님 서로 간의 존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고백해 주셨고 2716번님
1: 네, 씨앗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어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1: 네,
0: 라고 이 시대를 진단해 주셨네요. 9483번님. 자, 오늘 승리하십시오 하시면서 존중 510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네. 자, 0712번님.
1: 네,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서로서로 존중하며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리라.
0: 와, 한편에 또 시문구 같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3760번님.
1: 존중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만남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속까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9358번님께서도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죠. 아, 그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1: 네.
0: 그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좀 전해드렸잖아요.
1: 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거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공동체를 향한 어떤 귀한 기도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우리가 색안경을 벗길 원한다라는 그런 간구가 있을 텐데 그런 간구하면서 기도의 물꼬가 쫙 트인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짧게나마 좀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어제 기도문 못 받았는데 오늘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제 키워드가 뿌리였거든요. 네, 뿌리. 예, 그 나무 뿌리 할 때 뿌리. 네, 뿌리라고 문자 주시면 어제 나라를 위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기도문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블루오션과도 같잖아요. 정말 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기도문이 그 내용 안에 그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 기도문을 받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나의 생각도 바뀌고 또 나의 기도의 영역도 더욱더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0: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날과는 분명히 방향성이 달라질 좀 있습니다.
1: 그리고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0: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1: 네.
0: 자, 오늘 굉장히 장문의 기도문, 아니, 그 내용들,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1: 정말 많은 분들이.
0: 저희가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예정된 순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신속하게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대전극동방송에서 이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좀 도움을 주신, 좀 동행해 주신 기도원의 300용사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와서 오늘 또 찬양 한마당 진행되는 날인데 찬양 한마당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네, 2026년 대전극동방송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해 주실, 동역해 주실 귀한 300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0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고 마음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6년의 고개를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과 또 도전에 직면하겠죠. 그 고개를 여러분께서 함께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300분 이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일시연금 100만원 이제 300분 그 거룩한 대열 가운데 이제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메인 코너죠. 찬양 한마당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자,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해드란 찬양 한마당.
0: 자, 찬양 한마당 사랑해드란 매주 화요일 1부 시간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라이브로 찬양도 불러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 네, 두 분.
2: 네.
1: 공교롭게도
2: 그렇죠.
1: 오늘은 약간 군대 느낌이네요. 6월 호국 부흥의 달 맞아서
2: 맞습니다.
1: 오늘 약간 전투적으로 두 분이 오셨는데 각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하는 이기명 전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세 네. 이제 찬양을 좀 나눴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색소폰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그 색소폰 같은 소리를 혹시 그 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네, 전도사님께서
2: 그쵸. 부족하지만 네. 접니다.
1: 아하. 네, 거기에 나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여성 네. 보컬의 또 소리가 있는데
2: 그렇죠.
1: 그 보컬은 오늘
2: 오지 않았습니다.
1: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 네. 사라졌습니다.
1: 해림 자매를 찾습니다.
2: 네.
1: 해림 자매를 찾습니다. 보신 분들. 네. 샵9330번으로.
2: 얼른 오세요.
1: 저 봤습니다라고. 아, 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한 분 또 오셨죠?
4: 네. 안녕하십니까. 북장매 김건균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자, 기타가 없으면 우리 건균 형님께서 기타를 치시고. 네. 피아노가 없으면 피아노를 치시고.
4: 모르겠습니다.
1: 원하시는 모든 것을 칠 수 있는.
2: 맞습니다.
1: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아, 오늘 지금 피아노가 공석입니다. 네. 원하시는 거 치시면 되겠어요.
0: 오늘 바쁘시겠어요?
2: 아, 근데 이런 분이 흔치 않아요.
1: 맞아요.
2: 네. 그렇죠.
1: 아무튼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네. 풍성한 이제 찬양의 교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1: 아, 저희가 근데 주제가 있잖아요, 집사님.
0: 네, 주제가 있죠. 오늘의 주제는 주일 예배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네. 불렀던 찬양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주일 예배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교훈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주제는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그래서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시면.
2: 이게 저번 주 주일에 있었던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습니다.
2: 찬양이죠.
1: 이틀 전에.
2: 이틀 전.
1: 이틀 전에 내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2: 그렇죠. 아, 이틀 전이면 아직까지 뭐 뜨끈뜨끈하죠.
1: 예. 네.
2: 아닌가? 아,
1: 기억나십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아, 전 있죠.
1: 네, 어떤 찬양이었어요? 네.
2: 그 저는 저 사실 일본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1: 일본에서.
2: 네네네. 네.
1: 오토노나. 아, 네. 아유, 죄송합니다.
2: 하나모 하나모.
1: 아, 왜? 어떤 찬양이었어요?
2: 저는 예배합니다.
1: 예배합니다.
2: 불렀고요. 그다음에
1: 완전하신 나의 주
2: 완전하신
1: 의의 길로
2: 나의
1: 인도하소서. 그 일본어로 부르셨던 거예요?
2: 네. 아, 아니요, 일본어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한국 예배 때 불렀어요.
1: 아, 한인 교회에서. 네.
2: 그쵸. 일본어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1: 네.
2: 코코로 니지미와라쿠. 네. 죄송합니다.
1: 그게 아니, 어떤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2: 꽃들도.
1: 꽃들도.
2: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요. 네.
0: 아니 제가 유튜브 찾아봤어요. 네. 전도사님.
1: 네.
0: 아 근데 색소폰도 잘 부르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1: 네.
0: 들을 곡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아하.
0: 아 근데 지금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1: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네. 지금.
2: 그렇죠.
4: 진짜 조용해져.
1: 약간 군대 분위기를 저희가 지울 수 없었다가 드디어
2: 맞습니다.
1: 한 분의 자매님께서 선비를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건반의 김하영 자매님 함께합니다. 예~ 와~
0: 아, 더 반가운 것 같아요.
2: 네. 고마워요, 와줘서.
1: 자, 화요 찬양 파이팅 하고 459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주일 예배 때 나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는 생각나는 찬양. 아,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2: 네.
1: 하면서 좀 예, 주일 예배 때의 감격과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하면 샵 9330번으로 꼭 네, 그 찬양의 제목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KKK 네, 우리 네. 건균 형제님
4: 저는 제가 네. 이번 주 찬양 인도였는데
1: 아하.
4: 이게
1: 콘티를 짰겠군요.
4: 오늘 짰어요. 두 개를 짰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저 말고
1: 아, 예, 예.
4: 제 앞에 한 50m 앞에서
1: 아, 정체가 심했겠군요.
4: 네, 정체가 심해서
1: 네.
4: 제가 한 2시 예배였는데 한 1시 55분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1: 아.
4: 근데 2시 10분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4: 그래서 결국 제가 준비한 건 못하고
1: 예.
4: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급하게 짜서 하셨는데 그 찬양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1: 아,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4: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1: 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네. 자기 몸 버려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설교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1: 네네.
4: 그 이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0: 봤지만 좀 가사를 한 번 더 좀 곱씹어보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1: 아하.
0: 너무 생각이 났던 찬양을 가져봤습니다.
1: 아, 일단은 우리 아영자매이 오셨잖아요. 아영자매 반갑습니다. 아영자매님. 네. 오늘 약간 좀 분주하게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2: 아하, 네, 아, 맞습니다.
1: 주일 예배 때 좀 생각나는 찬양 있을까요? 나 주일 예배 때 이 찬양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
2: 아, 네, 아, 저는.
1: 네.
2: 저는. 잠깐만, 제목이.
1: 자, 그 이기명 전도사님. 네. 그래서 아까 이제
3: 그렇죠.
1: 어떤 찬양을 그 네. 결정하시는 거예요?
3: 아, 저는. 네.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1: 예배합니다가 있었고
3: 네. 아니 저는 세상의 유혹 시험
1: 세상의 유혹 시험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3: 이 한 주간이 아~ 일본 교회에서 네. 그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주의였거든요.
2: 네. 아~
3: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본인들 전도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1: 세상의 유혹 시험이
3: 네.
1: 주를 찬양,
3: 네, 그렇죠.
1: 손을 들고 찬양. 찬양,
3: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1: 아멘, 아멘.
3: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 아하, 너무 좋네요.
3: 네.
1: 자, 우리 아영자매님도 혹시 생각난 네. 찬양 있으실까요? 네.
2: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1: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3: 네, 오늘 PD님 스타일
0: 그렇게 오늘 그렇게 한번 쳐볼까요?
1: 아, 제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나오니까 아, 너무 막 기쁘네요. 하지만 선곡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귀한 찬양들 빨리 나누고 우리 방송가족분들 보내주신 이제 찬양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딱 이제 곡을 들으셨잖아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있었고요. 우리 권균 형제님께서 이제 또 귀한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 찬양도 있었고, 또 이기명 전도사님께서도 네,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그 찬양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박은영 집사님 마음 가운데 좀 깊은 좀 감동으로 좀 울림을 주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4: 네, 울림은 아니고요. 네. 지난주 결석하신 분.
1: 결석하신 분.
4: 네, 누구죠?
1: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3: 네. 네. 저 방송 잘 봤어요.
1: 아, 그러시구나.
4: 들을까요?
1: 네. 아, 그러면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
4: 네.
1: 두 곡 한 곡 좀 더 선곡해
4: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 사고를 또 피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 아, 네.
4: 우리 권균 형제님 또.
1: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4: 우리 아영자매님 숨 좀 쉬시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곡의 찬양으로 먼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1: 아멘.
2: 아멘.
1: 아, 아멘. 자,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찬양 한마당 오늘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기명 전도사님과 우리 건균 형제님께서 각각 이제 오늘 추천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두 곡의 찬양이었고요.
3: 네.
1: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문자 이제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찬양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잘 보고 이제 이 곡이다 하는 찬양을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6244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이틀 전 내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이번 주는 저희 교회 새 생명 초청 주일이어서 새로 오신 분들 전도하는 날이었는데요. 12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찬양 불렀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곱의 축복 이런 거 불렀어요.
1: 근데 정말로 네. 제가 이 주제를 좀 정하고 나서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주일에 제가 이 주제를 좀 생각을 했는데 주일에 저녁에 생각했는데도
0: 오늘 하는 게 기억이 안
1: 나요. 오늘 어떤 찬양 불렀는가? 거의 기억을 더듬어야 합니다.
2: 저만 그런 줄 알았네요.
1: 예, 우리 정말 항상 주일 예배 때 그 감동과 말씀을 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3: 맞습니다.
2: 그래서 주보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서.
1: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딱 떠오르면 그때 감격들과 교훈들이 막
2: 생각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네. 자, 이번 주일 예배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렀습니다. 7954번님께서 문자 주셨고 네. 찬송가 찬양을 많이 부르신 것 같네요. 7749번님.
2: 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죄송한데 기도 제시어 좀 자주 말해주세요.
1: 너무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지양하고 있었는데
2: 네, 오늘 존중입니다.
1: 존중입니다. 존중. 자, 8016번님 문자. 우리 이거는 이기명 전도사님 좀 네. 읽어주시죠.
3: 샬롬. 마지막 날에 마지막 네 헌금송으로 부른 찬양이
1: 그렇게
3: 생각납니다.
1: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3: 네. 네, 마지막 오늘도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약간 피디님이랑 비슷해지고
3: 그러니까요.
1: 아니요, 결이 다른 저는 이제 결이 네.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딱 그 마지막이 네. 아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부분 생각했거든요.
0: 차오르는 부분
1: 진짜 다릅니다. 자,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송. 오늘도 주님만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4900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랄까요? 아니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0: 주님 바로 찬양이 따로 있나요?
1: 다른 찬양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0830번님 문자 우리 박 집사님.
2: 네,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에
1: 찬송가 30장.
2: 네, 30장 불렀고요. 마지막 곡 삶의 예배.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계속 네. 부르고 있습니다.
1: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저는 갑자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것만 네. 생각이 난다는 걸. 네, 30분. 찬양을 30분 한대요.
2: 30분 하고
1: 예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3: 찬양 시간이 꽤.

0: 예, 기네요.
1: 맞아요. 네. 30분이면
0: 좋다. 보통 한 15분 가까이 네. 이렇게 할 텐데.
1: 풍성한 예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0153번님.
2: 네, 주일 저녁 예배에 시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김성림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 부른 온 세상을 위하여 찬송가 아, 은혜가 됐어요.
3: 온 세상 위하여 여.
0: 이거 아니에요?
1: 나 잠깐만. 생각보다 톤이 높으시군요. 네.
0: 아니, 저보다 피디님께서 훨씬 더 높으신 것 같은데.
1: 자, 말씀드릴 순간 지금 오늘 네. 일부 코너가 10분 남았습니다.
0: 아, 네, 저희가 좀 너무 서둘러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 네, 네. 어우, 빠르다.
1: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하루도. 이하루도.
0: 정직. 아니다.
1: 비슷하네요. 네.
4: 우리
1: 이기명 전도사님과 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네. 방금 깨달았습니다.
2: 존중합니다.
0: 자꾸 반영하면 안 되는데. 아.
1: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네. 일꾼 삼으신 이 찬양. 저는 헌금위원이었고요. 청년부단은 봉헌기도로 섬겼답니다. 네, 6529번님. 0675번님.
2: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할 수 있다 하시니 내 주의 나라와.
1: 굉장히 전통적 클래시컬한 찬양들이죠. 네. 아,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생각납니다. 편곡한 찬양인데요. 내 맘에 한 노래에서 편곡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음악 중에 음악은 찬양이죠. 하시면서 6995번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이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0: 맞습니다.
1: 이 찬양도. 아, 그리고 주일 설교 제목과 내용은 생각나는데 찬양은 생각이 안 나요. 설교 제목은 빼앗긴 이유. 네. 아, 근데 찬양. 그래서 찬송가 50장 4개 있는 모든 것을 신청해 주셨고 나의 등 뒤에서도 있네요. 3003번님 문자 주셨고 자 어게인 1907 신청해 주신 또 6018번님도 계십니다. 자 박은영 목사님 저희 두 곡 마무리 딱 두 곡의 마지막 찬양 선정하고 찬양하고 깔끔하게 오늘 찬양 한마당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찬송가 찬양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곡은요.
2: 그리고 한 곡은 좀 빠른 곡 없을까요?
1: 아 빠른 곡이라고 네. 하면 자녀들은 마지막
2: 네 빠른 곡 한 곡 부탁드려요.
1: 마지막 날에 가죠.
0: 네. 알겠죠.
1: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에와 그 다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한 노래 있어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네. 오늘 1부 마무리하고 저희 2부 또 2부에서 또 특별한 인터뷰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 2부의 시간으로 얼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저희가 풍성하게 좀 나누고 오늘 찬양 한바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시작은 김건균 할렐루야.

충만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주의 영이 충만.

0: 아멘.
1: 야. 자, 마지막 날에 안 불렀으면 어떨 뻔했냐.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건균 형제님께서, 아, 굉장히 네. 그 리듬을 당겨주셨어요.
2: 맞습니다.
1: 생각지도 못한 빠르기로.
2: 처음에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1: 아, 역시.
2: 나중에.
3: 와, 와. 신나야죠. 와.
1: 아, 우리 건균 형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3: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너무 힘든데.
2: 아, 기타를 열심히 치네. 아,
1: 예. 에너지를 다 하셨다라.
3: 네. 그만큼 또 가사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도 귀한 섬김 또 열창을 해주신 우리 모든 찬양 한바당 멤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좀 드리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4: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존중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요.
4: 네.
1: 오늘 귀한 인터뷰, 특별한 선교사님을 모셔서 여러분 또 은혜를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계속해서 주파수 고정해주시고 방송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중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터뷰.
1: 사랑 가득한 뜰한 초대석.
0: 자, 오늘 사랑의 뜰한 2부 시간은 뜰한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서요. 지역의 주요 행사 소식이나 삶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분을 또 모셨을까요?
0: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분은요. 우선 클라리넷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이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해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지각장애가 있으세요. 장애를 딛고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장선규 선교사님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 뽀사시란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선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2: 아니,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1: 네.
0: 너무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게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0: 입담도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1: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시각장애와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님의 삶을 드러내는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님 언제부터 장애가 있으셨습니까?
2: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고요.
0: 선천적이군요.
2: 아, 네네. 아. 그래서 3살 때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어리니까 좀 크면 다시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5살쯤 됐을 때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늦었다고
0: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3살 때나 5살 때나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매 한 가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 표현이셔가지고 제 앞에는 너무 일찍 왔으니까 좀 늦게 와라. 다음에 갔을 때는 너무 늦게 왔다.
1: 네.
0: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2: 옛날에는 다 그랬죠, 뭐.
0: 아이고, 아이고. 사실 뭐 장애가 결코 배움에 있어서 결격 요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와는 선뜻 그 연결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클라리넷 악기를 배우고 또 연주하게 되신 걸까요?
2: 예,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리, 리코더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0: 그렇죠, 네.
2: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불어가지고 부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 밴드부가 있었는데 12인조 단원이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0: 아, 그 청각이 워낙 예민하셨군요.
2: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네. 우유랑 빵을 공짜로 주거든요.
0: 아.
2: 그 우리는 그때 유일한 낙이 그거 먹는 것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구역 어쨌든 그래서 5학년이 됐을 때 그 드럼 후보로 이제 입단하게 됐는데
0: 아 클라리넷과 전혀 상관없는 드럼이었군요.
2: 네, 처음에 드럼이었습니다. 네네. 드럼을 하다가 트럼펫을 불었던 형이 드럼 하고 싶다고 트럼펫 싫다고 그래가지고
0: 네네.
2: 야, 너 트럼펫 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전에 드럼 후보였으니까 네. 악기를 주니까 엄청 좋아가지고 트럼펫을 한 2년쯤 불다 보니까. 트럼펫에서 트럼펫 다운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0: 네네.
2: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너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빠질래, 악기를 바꿀래 그런 거예요.
0: 네.
2: 아, 예, 저는 악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지 묻은 악기가 클라리넷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클라리넷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교사님 그런데 배우는 게 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듣기로는 굉장히 일찍부터 소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 처음에 9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중반에는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0: 맞아요.
2: 일반적인 경우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0: 예, 예.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형 도 어떻게 불어요? 뭐 레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클라리넷을 불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불었던 리코더가 있잖아요. 리코더랑 운지가 비슷해가지고
0: 네네.
2: 저는 저도 아이들 굉장히 많이 가르치지만 그 클라리넷의 어려운 부분이 시음이거든요.
0: 네. 도레미파 솔라 시 말씀이시죠?
2: 네, 시음인데 전 단 한 번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1: 와.
2: 저 저것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갔거든요.
0: 아 처음부터 시음을 그러니까 원래는 잘 못 내나 보군요. 네.
2: 왜냐하면 손가락에 라는 하나고 시는 열 개를 다 눌러야 되거든요.
0: 어, 네.
2: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안 되지 지금도 교육을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타고난 재주를 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 굉장히 소질을 보였던 건 사실로 밝혀졌군요.
2: 네.
0: 자, 클라리넷 악기를 배운 지 뭐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된 때부터 공연을 하셨다고요. 네.
2: 제가 이제 클라리넷을 독학한 지 6개월이 지날 때
0: 독학한 지
2: 예, 독학이요. 네. 독학은 독학이 한 사람을 보고 독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 실로암 사람들 김용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때 당신이 와서 연주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6개월밖에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실력보다는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0: 네네.
2: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불렀던 곡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곡을 불렀는데
0: 네네. 굉장히 엄숙한 곡이었거든요.
2: 그렇죠. 그때는 그게 제일 쉬웠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왜 이걸 불렀을까. 그랬는데 네. 그때 한 450명 정도의 그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복지관이었어요.
0: 예.
2: 얼마나 그 울림이 좋아요.
0: 예.
2: 그러니까 연주 끝나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뭐 잘한다고.
0: 오, 네.
2: 거기 뿅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앞으로 나는 이 길이 내 길인가?

0: 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것이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네. 아, 나도 된다잉?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꿈을 꿔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큰 무대에서 연주해봐야지, 혼자 연주해봐야지, 이렇게 조금씩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면 언젠가 그 꿈대로 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성교사님, 클라리넷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0: 예.
2: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예. 얘기해주세요.
1: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었고, 10번 넘어지고 11번째 일어서셨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일단 저는 예, 독일에 갈 때 비행기표 한 장하고 400만 원만 들고 갔어요.
1: 네.
0: 처음에는 존심이 있었죠. 나도 이제 독일에서 시험 본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떨어지고 두 번 보고 떨어지고 세 번 봐도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한 세네 번까지는 그래 선생님이 누구만 있냐 딴 데도 많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0: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6번째도 떨어지고 7번째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5월쯤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자꾸 떨어지는데 어찌까요 하니까 마음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니까 12번째까지 시험을 봐봐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 아, 마지노선을 12번째까지
0: 그러지, 마지노선.
1: 넉넉하게 두셨군요.
0: 아니, 그럼요.
1: 네.
0: 8번째 9번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번째도 떨어지고 그래서 두 번 남았으니까 이제 짐을 싸고 갈 준비를 슬슬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한 군데 남았으니까 여기는 설마 붙겠어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더니 붙어가지고 그래서 11번째 카셀음악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1: 근데 굉장히 좀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기보다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도 찍고 12번도 찍어봐야 된다라는 삶의 교훈을 얻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0: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서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10번이나 11번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 할렐루야. 아, 근데 유학생활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순탄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학생활 중에 돈을 크게 잃어서 며칠씩 굶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0: 네, 제가 2009년쯤 됐을 때 그때가 우리 2차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 달 120만 원씩 받을 때였는데, 우리가 월급이 다가올 때쯤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1: 예.
0: 저도 한국에서 월급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1: 아, 월급을 받으셨어요, 한국에서?
0: 네,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1: 장학금을 해요.
0: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갈 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은행이 있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확인을 안 하고 바로 교회를 갔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1: 불안불안합니다.
0: 아,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1: 네.
0: 딱 그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ATM기에다 지갑을 넣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서 교회를 딱 간 거예요.
1: 아이고.
0: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갑자기 지갑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그때
0: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말고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들 수가 없고 회사에서 만들어주거든요.
1: 아,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가지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이미 돈을 인출해 가버렸더라고요.
1: 아유.
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세를 밀리면 3개월까지는 안 쫓겨나니까 그래서 일단 집세를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 끼도 굶고 두 끼도 굶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 굶어봤는데 2박 3일째 굶고 오는데 굶식을 하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 씻는 물이 나와서 그걸 마다 마시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너무 슬프다고 나는 공부하라지 이걸 굶식 하러 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껏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5일을 굶겼지 니를 6일은 굶겼냐. 내가 너에게 굶식은 줬는데 너의 목숨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 그런데 너의 삶은 지금 나냐 한 끼 식사냐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순간 머리를 빡 치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5시간 동안 회개기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가운데 어쨌든 환경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한 끼도 굶을 수도 있고 또 두 끼도 굶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하루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마음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0: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아, 선교사님의 라이브 연주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2: 기대가 됩니다.
0: 네, 첫 번째 곡은 되게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와 산들리언이 불렀던 더 프레이어를 연주하겠습니다.
1: 네.
2: 클라리넷 전문 연주자십니다.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의 라이브 연주 더 프레이어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엄청난 감동의 연주였습니다. 더 프레이어,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클라리넷 연주자의 아름다운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게 역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0: 있어서 클라리넷은 엄청난 무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잠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자면, 그 파트너이신 박은영 집사님께서 오늘 하루, 정말 오늘 딱 하루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자리를 좀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터뷰는 저 혼자 좀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와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둘이서 진솔한 남자들의 대화를
1: 네, 좋습니다.
0: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수많은 무대에 오르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인지도를 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본다면 연주자로서의 그 길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마다하시고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셨을까요?
1: 예,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0: 기도.
1: 예, 제 대학교 때그 필리핀 사람의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0: 네.
1: 저분들이 좀만 한국을 알았더라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이왕이면 유럽이나 이왕이면 캐나다나 이왕이면 미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이왕이면 나를 필요로 한 곳, 이왕이면 동남아나 남미에 가게 해달라 기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거든요.
0: 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1: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원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기도들은 절대 안 까먹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할렐루야.
1: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다 마치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나라, 동남아나 남미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 꿈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제가 단기 선교로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혼자. 미국의 멘토 같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얀마 갔냐? 그래서, 예. 어때? 그러니까요. 잘 됐네. 야, 이제 선교할 때가 됐다. 이제 갈 때가 됐다.
0: 네.
1: 나뭐 먹고 살아요?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의 길을 갔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배웠기 때문에 처음 선교하면 다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정 하나로 선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나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0: 선교사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하게 이루어 주셨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교사님이 행복하게 또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자, 캄보디아 선교사로 정착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코로나의 시기를 또 겪으셨을 텐데, 그게 선교의 전환점이 되셨다고요?
1: 저는 원래 처음에 베트남으로 갔어요.
0: 네.
1: 저는 뭐 파송교회가 있거나 아니 뭐 선교단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무조건 갔거든요.
0: 야.
1: 제 스타일은 못 먹어도 구하라고 무조건 갑니다. 어차피 이래도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이잖아요.
0: 네.
1: 뭐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무조건 가자 그래서 갔는데,
0: 네.
1: 베트남에 살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학원을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학원생이 막 와서
0: 네.
1: 막 30명, 40명 막, 아, 이제 돈을 벌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나는 나를 필요로 한 나라에 보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베트남이 하노이는 내가 하노이가 필요하지, 하노이는 나를 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나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0: 예.
1: 하나님, 여기에 말고 이왕이면 좀 시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2020년도에 말씀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본토원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가라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 나도 곧 갈란가 하는데, 그때 코로나 빵 터진 거예요.
0: 예.
1: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비자 만료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제 비자가 3월 30일까지였는데, 비자 연장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다른 나라 문이 다 닫혀있는데 캄보디아만 그때 국경이 열려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
0: 예.
1: 내가 도착하는 날 캄보디아 국경도 닫힌 거예요. 그래도 도착을 해서 캄보디아 와서 보니까 국제학교랑 외국인 학교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국공립 학교는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푸놈펜이라는 그 수도에 있었는데,
0: 네.
1: 그걸 보면서, 아,

0: 어디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착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바탄방이라는 지역을 갔다가 지금은 뽀샷이라는 지역이 왔는데, 캄보디아는 음악이 없거든요.
1: 예.
0: 음악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제가 교육청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로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좋게 말하면 관심, 나쁘게 말하면 예의주시, 구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제 백그라운드를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교육청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1: 야, 네.
0: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 군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뽀샷 중학교에 캄보디아 최초로 중학교 공교육의 음악 수업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1: 선교사님을 통해서?
0: 네, 저를 통해서.
1: 예.
0: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23년도에 광양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날 밤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교회 열었냐? 예. 그 중학교 가라. 그래서 교회가 열리니까 그 중학교 문이 열렸거든요.
1: 네.
0: 그 중학교는 외부인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1: 예.
0: 저도 그 중학교 두 번 쫓겨났어요.
1: 네.
0: 그래서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음악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난번에 당신 나 두 번 쫓아내지 않았냐.
1: 네.
0: 교장 선생님 말, 당신이 나에게 음악을 한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그런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제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 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허투루 빚으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클라리넷을 연주하시고 클라리넷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열리는 것들이 있고.
0: 맞습니다.
1: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께 시각장애라는 그 장애를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열리는 또 많은 일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저도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당히 배우게 하신 것은 나를 필요로 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1: 네네.
0: 들고요. 또 내가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0: 주변 사람들이 그러거든. 야, 저분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야,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고생한다. 봤냐?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선교함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1: 그리고 대단하신 게 선교 가실 때마다 그 어떤 뭐 터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 일단은 간다.
0: 맞습니다.
1: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 정신이네요. 말 그대로.
0: 아, 그냥 저는 이제 큰 꿈은 있죠.
1: 네.
0: 제가 꿈은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냥 꿈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 내 재정이 아직 안 돼서 갈까 말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빨이 없어 잇몸으로 일을 하라고.
1: 야.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갔어요.
1: 야.
0: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네. 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1: 이런 들풀과 이런 모든 것들 만물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안 챙기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온전히 이끄셨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0: 예, 저는 거기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커피숍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예 청년들이 직업을 캄보디아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카페를
1: 네.
0: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도 주고 또 경험들을 통해서 기술도 만들고 하는 걸 하고 있고요.
1: 네, 네.
0: 또 실제적으로 현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저랑 또 현지 목사님이랑 그럼 제가 키우는 현지인 신학생 3명이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많이 나올 때는 150명, 평소에는 50명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1: 네네.
0: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당히 고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좌우 앞뒤 친구들만큼이라도 밥은 먹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친구들에게는 밥을 주고 교복이 없는 친구들에게 교복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죠.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믿는 구석이 있고 나는 내 뒤에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또 성도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꿈은 잃지 말자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교복은 한 500벌 정도.

0: 나눔을 했고요.
1: 야.
0: 그다음에 쌀은 한 10톤 정도 나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만났던 친구였는데 계속 제가 그를 케어하면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 저도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선교사가 아니야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캄보디아가 아직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캄보디아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네, 그 선교사님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축복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께 감동을 받았던 게 선교사님께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빼놓지 않으려고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아, 그것이 참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께도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선교사님 행복하십니까?
0: 그럼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동네 가면 제가 어깨 뽕 좀 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변화되고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하고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것이 그걸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1: 자, 선교사님과 만나고 또 교제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지 앞서 좀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0: 저는 저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그 킬링필드 이후로 4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 변곡점에 들어서 있거든요.
1: 네.
0: 많은 곳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나온 아이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잘 받아들인 다음에 큰 꿈을 꾸어서 저는 선샤인 교회가 나온 캄보디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인도 배출되고 또 캄보디아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샤인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 저는 꿈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저는 동남아에서 최고로 좋은 기술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1: 야.
0: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음악도 잘 배우고 그래서 유럽에는 짤지부르크가 있는데 캄보디아의 짤지부르크를 뽀사서 만들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또 기술을 잘 배워서 정말 한국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1: 자,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교사님과 사역 관련해서 소통하기를 원한다, 또 후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선교사님과 연락을 좀 닿을 수 있을까요?
0: 네. 네, 저 연락처랑 다 있어서 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 연락처로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요.
1: 네.
0: 페이스북에다 장성규 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1: 아, 그러면 페이스북에 이제 장성규 성함을 검색하면 바로 선교사님이
0: 뜨죠.
1: 아, 그래요? 네,
0: 얼굴에 콜라겐에 좔좔 흘렀던 10년 전 사진이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약간 그 외모가 션샤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도.
0: 아, 좀 덜 션샤인 같습니다.
1: 네. 아, 그때는 지금보다는 많은 머리카락이 있으시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연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예,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1: 네.
0: 이번에는 같이 저랑 함께 다니는 우리 김명걸 목사님 기타리스트와 함께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저는 결국 이제 캄보디아에 저는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선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좁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복음을 전하고 또 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0: 네.
1: 저는 오늘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옛날 표현으로는 상남자, 그러니까 은혜의 상남자, 요즘 표현으로는 은혜의 태토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나 확실하게 간다.
0: 맞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0: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이 되기를 응원하고 또 바라면서 이 시간 선교사님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 이제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앞으로의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0: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선교사님의 라이브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오늘 사랑이들한 방송 키워드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존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말씀 씨앗 이미지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틈나는 대로 계속 읽고 선포하시면서 능력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2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을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너의 아들 때에는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로 인해 내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 내 자손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돌리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솔로몬이 끝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솔로몬을 왕좌에 남겨놓으시기는 하지만 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괴롭게 하십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대적은 하닷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있죠. 요압이 에돔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살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한 사람이 하닷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민족을 구하려고 고국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선 모세 이야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난 하닷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닷을 준비시키시고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세상을 향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심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죄와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

0: 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식 신학이죠. 소위 말해서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학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상황이 아닌지 묵상해 보는 것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회개할 죄들이 있는지 살피는 것, 그건 당연히 내게 유익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내 자신을 많이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대적은 르손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공격할 때 소바의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 아람이죠. 그러니까 하닷은 복수의 칼을 갈던 사람이고 르손은 자기도 왕 되어보겠다고 사람들을 모은 야망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닷은 남쪽에서 애굽을 등에 업고 르손은 북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솔로몬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의 목을 죄어옵니다. 예전에 애굽은요 솔로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마음 든든하게 해주던 동맹국가였습니다. 다메섹은요. 다메섹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무역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지금 애굽과 다메섹은 솔로몬을 위협하는 적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게 보인 호의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것을 세상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인생이 겪는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당한 일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숱하게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야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서 하는 일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일하지 마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닥과 르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평생에 주신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대적들은 아니었지만 가시처럼 늘 옆에서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 같은 하닥과 르손은 결국 솔로몬이 만든 가시였어요. 솔로몬의 불신앙, 솔로몬의 불순종이 만든 가시였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자신 좀 보라고 주신 가시였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가시 없애달라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불신앙, 우리 자신의 불순종 보라고 주신 가시기 때문에요. 가시 없애달라고 금식기도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언제 없어지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없어져요. 이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23절도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하닷도 르손도 다윗이 다스릴 때는요 이스라엘 앞에서 슬슬 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도록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장 하닷과 르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거죠.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게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 826국에 9191번, 826에 9191번 대전 행복한 교회나 042 828국에 9330번, 828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금통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과거의 물량주의적 대형 건축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과 작은 교회 자립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올해 초 아동 돌봄을 위한 전용센터를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안전 돌봄 시설과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드림교회는 개척교회 네트워크인 처치브릿지를 가동해 한 개 예배당을 9개 작은 교회가 3시간 간격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교회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안산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며 만든 40평 규모의 마하나임 헬스장을 주민들의 운동과 소통을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 개방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용인제일교회는 설계 단계부터 파격적인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간 공유 운동이 개교회주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계 차원의 연합협력체인 가칭 성경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어제 서울 CTS 컨벤션홀에서 포럼을 열고 목회자와 신학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교와 선교 등 교회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수립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발제 나선 웨스트민스터 신대학원 대학교 권문상 교수는 교회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기독교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웨이크 신학원 박순영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인공지능 활용법보다 말씀 안에서 진위를 판별하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진대현 전 테일러 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 역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대상이라며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 유착 의혹으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수를 조사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법적 절차와 언론 보도를 종교 박해로 왜곡하며 대대적인 내부결속 교육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는 전성도 신앙보호교육을 전개하며 이번 사법조사를 영적 면역체계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단마귀가 약속의 목자 한 분을

0: 끝내고자 온갖 세상의 법에 엮어 음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며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익 의혹과 관련해 이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교주가 신도 5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는 28일을 전 세계 신앙 수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지정하고 기독교인과 교회의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 워치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거나 재판 없이 투옥됐으며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약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란에서 성경 소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하쿠프 고추미안과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5년 이상 억류된 레아 샤리부 등 개별 수감자들의 사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회 자레드 반데르 멜레는 철저히 잊히도록 설계된 공간이 감옥이라며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독교 수감자들과 연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권위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공공성과 공동체적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덜엄대학교 존 바클레이 명예교수는 최근 대담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비상응성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만 갇혀 사회 변화에 소홀한 현상을 짚으며 은혜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영역을 재형성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또한 기독교인이 삶이 나를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칼럼.
2: 한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한참을 찾다가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보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넘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뜰한 채마밭에 상추 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시작이 작은 씨앗 하나였을 저들을 이토록 의젓하게 키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몸도 맡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은 재생 전문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무너지려고 하는 삶의 문제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며 다시 지어져가는 소망의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지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길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찾아오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실시간 생방송에 전화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신원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찬송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0: 이기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기도의 삼겹줄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동 중이시거나 일터에서 혹시 방송 들을 수 있으신 분들도 함께 아멘 하시면서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1: 안녕하셨어요.
0: 네, 5월이 다 지나고 6월에 또 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먼저 주시겠는지요?
1: 제 짧은 간증 한번 나누려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안승철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0: 아멘.
1: 목사님 두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인생 반드시 쓰시고
0: 아멘.
1: 세 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할 때에 새벽 3시 하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저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고 최고의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

0: 일입니까? 제 의지고 제 감정이고 제 열정이지 여기 가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예수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저 성령님에 대한 깊은 영적 체험도 없이 그저 감정으로 수없이 많은 점만 찍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대단한 실력 있는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저는 쭉정이었더라고요. 쭉정이. 목사로서 함량 부족. Lack of the spiritual power.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 재주, 제 능력, 제 의지, 제 계획, 제 열정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은혜 받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니까 쭉정이고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이 알맹이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잡아갈 때에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아,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과 부딪혀 깨어지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 아멘.
0: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야성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1: 아멘.
0: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이 귀한 또 의미심장한 목사님의 간증 또 목사님의 권면을 잘 간직하시면서 오늘 정말 뜨거운 기도 시간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예요. 네, 추부제일교회 섬기시는 김종복 집사님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470 번호 쓰시는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도움을 받았던 추부제일교회 전효승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권사님은 서울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시고 은퇴 후에 고향으로 오셔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도 연골 수술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드린 후에 병원에 가서 재진단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쉽지 않고 오래 갈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권사님의 낙심이 크시다고요. 네,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또 집사님도 계시고요. 목사님 이 귀한 우리 전효승 권사님께 목사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힘을 돋우시는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전효승 권사님을 우리 말라기 사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1: 아멘.
0: 이 놀라운 말씀은 현실이 되어지며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1: 아멘.
0: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전효승 권사님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전효승 권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오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그 무릎과 연골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1: 아멘.
0: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주의 말씀은 흘러들어가라. 주의 말씀은 흘러들어가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그 모든 관절은 연락되어지며 그 모든 심줄은 이어지며 그 모든 세포는 살아나라.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붙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1: 주여.
0: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1: 아멘.
0: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 뛰게 될지어다.
1: 아멘.
0: 이 말씀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말씀이 현실이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전효승 권사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

0: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며 주 앞에서 놀랍게 서게 되어지는 귀한 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 이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우리 전효승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스스로도 무릎에 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네, 알려주신 우리 김종복 집사님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려요. 네,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9734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내서 이제 시설을 이용하시는 한 분이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다른 일은 못하고 다른 이용자분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분의 또 수술도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집 근처에서 적절한 새로운 만남이 있도록 저는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셨네요. 세상 염려 주님께 맡긴다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 예,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며 아멘. 하나님, 땅에 놀라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사 먹고 사는 생존의 이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어짐으로 아멘. 하나님의 샬롬을 평강을 아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의 주권이 있을지어다. 아멘. 경제의 주권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며 이 귀한 하나님 우리 9734번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와 존귀로 임하여 주사.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주어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주사 넘치듯이 채워주시며 아멘. 특별히 고관절 수술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된 하나님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그 범사가 형통하며 그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시고요. 먹는 거 입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 섬기시던 분도 수술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했습니다. 네, 6133번 번호 쓰시는 네, 세종 온누리교회 손우순옥 권사님 오늘도 찾아오셨네요.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손숙 집사님의 딸 이현진 자매의 골수검사 결과 보는 날이에요. 암 재발이 없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매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권사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세종 온누리교회가 6월 20일 어린이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복음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네, 참 귀한 중보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0: 얼마나 이 뼈가 아플까요? 골수검사 또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귀한 딸입니다. 이현진 귀한 주님의 딸입니다. 보배로운 딸입니다. 아름다운 딸입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1: 아멘.
0: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1: 아멘.
0: 주님이 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젊은 딸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1: 아멘.
0: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0: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이 딸을 붙들어주사
1: 아멘.
0: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위안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 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짐으로 에스겔이 바라봤던 마른 뼈가 일어나 크고 강한 군대가 아멘.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이 이 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1: 아멘.
0: 마른 뼈가 일어나 크고 강한 군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1: 아멘.
0: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주여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오시옵소서.
1: 주여.
0: 이현진 딸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1: 아멘.
0: 말미암아 그 심령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며 그 상처를 주님이 다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 귀하게 쓰임 받는 딸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6월 20일 어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1: 주여.
0: 다음 세대가 쓰러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1: 주여.
0: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1: 아멘.
0: 주시며
1: 아멘.
0: 절대로 교사를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사 그 사명으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현진 자매님, 예, 좋은 소식을 또 저희가 나누기로 원하고요. 전도 집회, 어린이 전도 축제 참 귀하죠? 네, 좋은, 천국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이도 아기와 또 그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위한 기도도 드렸는데요. 참 우리 선우성 권사님, 고맙습니다. 귀한 중보기도 동역자이십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3116번 성도님이 가정의 상황을 알려오셨네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속히 나가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거할 집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하신 아파트 매매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모든 것 더 소상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의 삶의 환경을 놓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속히 팔려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거할 장막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그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흘러들어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평강이 흘러들어갈지어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사가 가장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잘되고 좋아지고 나아질지어다.
1: 아멘.
0: 잘되고 좋아지고 나아질지어다.
1: 아멘.
0: 주여 이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함으로 이끌어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1: 아멘.
0: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올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8662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참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네요. 사랑하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은

0: 상황입니다. 남편이 경건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의 빛이 있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답이 없죠. 해석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환난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흐트러진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모든 삐뚤어진 것은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킴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귀한 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원하신 그 말씀이
0: 아멘.
1: 이 남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0: 아멘.
1: 어떻게 서든지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하나님 이 모든 어그러진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사 성령의 운행하심과 말씀의 통치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남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0: 아멘.
1: 말미암아 그 심령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0: 아멘.
1: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모든 하나님 썩어진 길에서 돌아오며
0: 아멘.
1: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0: 아멘.
1: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자비와 희락과 평강으로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딸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힘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또 기도로 승부하셔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11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큰딸이 20개월 된 손주가 있고요. 태중에 또 21주차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평강과 안전으로 임마누엘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할머니의 어머니의 기도죠. 네,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0: 아멘.
1: 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귀한 손주를 주님 책임져 주시며 또 태중의 생명을 평강과 안전으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사 이 가정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깊은 샘의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전먹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깊은 샘의 원천이 터지는 복과 태의 복과 전먹이의 복이 흘러 넘칠지어다.
0: 아멘.
1: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주사 주님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태중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님 천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님

0: 께서 입에서 나오는 진이 나오는 그 말씀의 화용검으로 둘러 이 태중의 생명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가장 강건함으로 가장 놀라움으로 태어날지어다.
1: 아멘.
0: 또한 주님 20개월 된 손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로 사용하여 주사.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심령이 강성하여지며 외모가 아름다워지며 능히 출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이 두 생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이루어질지어다.
1: 아멘.
0: 두 감람나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총독 스룹바벨처럼 쓰임받을지어다.
1: 아멘.
0: 대제사장 예수사처럼 쓰임받을지어다.
1: 아멘.
0: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예, 우리 참 귀한 가정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따님은 참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또 기도하는 할머니 둔 우리 자손들 참 복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남편이 하늘나라 먼저 가신 후에 함께 일구던 밭을 혼자 관리하면서 온몸에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1200평 정도 되는 밭이 속히 팔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밭이 양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우리 성도님, 예,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자 잘 보내셨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0: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사 땅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늘이 열리고 땅이 화답하며 열매 맺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 밭이 잘 팔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노년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귀한 성도님의 노년을 아름답게 하여 주사
1: 아멘.
0: 그 노년의 봉양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노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그대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창성하여 지며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어지며
1: 아멘.
0: 그 진액이 풍성하게 되어지며 그 빛이 청정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락을 내려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할지어다.
1: 아멘.
0: 평안할지어다. 아름다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팔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아니 됩니다.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질 수 있사온즉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아멘.
0: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사
1: 아멘.
0: 경제의 영역도 풀려질지어다
1: 아멘.
0: 땅의 영역도 풀려질지어다
1: 아멘.
0: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땅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이제 움직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제 개입하여 주사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며 하늘을 가르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사 이 막힌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열릴지어다
1: 아멘.
0: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1: 아멘.
0: 에바다 열릴지어다 원수는 무너지며 은사는 풀려지며 놀랍게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지금 힘드시지만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네, 1110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정아버님 86세이신데요. 신부전증에 대상포진이 생기셨습니다. 항바이러스 약이 신장에 부담이 커서 약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 세 번 드셔야 되는 약을 한 번만 드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버님 무사히 치료되시길 간절히 기도해

0: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친정 아버님을 위한 기도 요청해 오신 귀한 따님의 효녀 따님의 기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아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는 신부전증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태생포진으로 그 육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그 신장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장은 예수님의 신장으로 지금 변화되어질지어다 이 신장은 지금 예수님의 신장으로 강건하게 변화되어질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모든 오장육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어지며 모든 장기가 기능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0: 아멘.
1: 주여 우리 아버지 가운데 오시옵소서
0: 주여
1: 오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사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 따님 고맙습니다. 아버님을 향한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쾌유하십시오. 네, 익명으로 찾아오신 성도님 지난번 암 진단과 수술을 앞두고 소망의 기도에 여러분 기도 부탁드렸던 성도입니다 하셨네요. 기도해 주시는 대로 수술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 초기로 항암 일정이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앞으로 3개월마다 제발 전이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온전하길 기도 부탁드려요 하신 성도님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재정적인 부분과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도 저의 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투병하는 가운데 몸도 어려우신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요청하셨군요. 네,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다를지라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0: 아멘.
1: 정말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이 이 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0: 아멘.
1: 하나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 없어지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떨리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살아납니다
0: 아멘.
1: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나님께 심지를 굳힘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사
0: 아멘.
1: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여 새롭게 이 귀한 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0: 주여.
1: 그 모든 항암 일정 하나님 이제 없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육체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0: 아멘.
1: 모든 것은 살아날지어다
0: 아멘.
1: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지어다
0: 아멘.
1: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온즉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길러주시며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성품이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귀한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0: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힘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자녀들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제가 폐에 2cm 정도의 천공이 생겨서 구멍이 난 거죠. 오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담대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신 우리 9087 성도님, 저희가 기도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도님, 주님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불같이 세례를 받게 하여 주사 그 모든 육체의 질고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사 강건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폐 2cm 구멍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만져주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구멍은 메꾸어지며
1: 아멘.
0: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감으로 주의 능력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폐는 강성함으로 온전케 작동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귀한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놀라운 은총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 이게 웬 은총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이런 성령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강하게 이 귀한 성도님을 만져주시며
1: 아멘.
0: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다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성도님 담대하게 주님 손잡고 기도 힘입고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성도님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좋은 소식도 저희가 기다릴게요. 네, 성도님들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됨을 알려드리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중보기도 함께 드려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기도로 선포하신 능력의 기도를 드려주신 우리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오늘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0: 아멘.
1: 우리 심령을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0: 아멘.
1: 포기하지 아니하면
0: 아멘.
1: 포기하지 아니하면
0: 아멘.
1: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0: 아멘.
1: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0: 아멘.
1: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고 오후 내내도 기도의 응답 기다리며 평안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소망의 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에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 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위드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 네 가지 프리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with me, 한 생애를 살았지만 남는 게 나 하나밖에 없어요.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하고 빈둥지감을 느끼는 고독한 인생 있습니다. 두 번째는 with you 인생입니다. 나를 더불어서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남들은 나를 해석을 달리해요. 나를 존재감을 무시합니다. 또 나를 돌보던 그 사람이 약해져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획득하는 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언제나 한계가 숨어 있어요. With that 인생이 있습니다. That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물질이 따를 수 있고요. 명예도 따를 수 있고 진급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터증에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흑안중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 인물은 루디아라는 한 여성,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됐던 이야기.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옷감 장사로서 현대판 브랜드 사업에 잘나가는 여자 사장이었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자 정말 그들은 바울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며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최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 이 여성을 통해서 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의 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이 한때 잘나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추정할 수 있는 동행자들인데 이들이

다시 지난주에 재미 봤던 자리, 기도처, 강가, 빨래터라고도 하는 이곳에 다시 갑니다. 지난주에 재미 봤으니까요. 거기서 한 영혼 구원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또 거기 갈까 하고 또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자꾸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전합니다. 쪽집게 무당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진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두 코드는 정확했습니다. 바울 일행도요, 그냥 기넘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성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심히 괴로웠대요. 왜요? 이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데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라는데요. 기분이 좋아야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중재 역할을 했는데요.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잃은 여자는 그 속의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장들이 연합해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운세를 봐주고 운을 봐주고 사주팔자를 봐주면 돈 꽤나 벌겠다 싶어서 연합사업을 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기만 하면 갑자기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포인트를 한번 상상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분은 의인이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또 옆에서 자꾸 이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좋은 얘기를 가지고 더 좋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 마귀들이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종 노릇을 하고 사도 노릇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에 교훈했던 바울의 교훈과 일치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같이 정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저 갑자기 눈을 째려보면서 그에게요 엄청난 귀신을 추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자! 그 권위에 압도되어 귀신이 나오고 말아요. 이 여성이요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귀신이 바울의 신분을 맞췄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긴 본문을 꾀미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간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 홀로 사는 것 같지만 귀신들이 역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한때 한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키우는데 사춘기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툭하면 사고치고 경찰서 갔다 오고 툭하면 문제가 일어나 얘가 언제 어떤 사고를 저지를지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그 부모였어요. 그 집사님이 옛날에 주인처럼 찾아다니던 무당을 만납니다. 그 무당이 직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탄동교회를 다니는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속에 귀신이 맞춥니다. 탄동교회 계속 다니면 당신 아들은 죽어요. 그 카리스마, 그 권위에 집사님은 압도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나 건강하고 집안 식구 잘 되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 아들이 죽는다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아가며, 하나님, 내가 이때 뭔 멘트를 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한 멘트를 내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제게 생각을 주십니다. 집사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당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죠. 모든 기도의 헤드로 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열심히 기도했죠. 12월 31일 그날 인색하게 했다가 12월 31일 12시에 죽으면 안 되니까 1월 1일로 넘겼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아들 죽었나요? 웃어가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사춘기 끝났어요. 우리가 사춘기 하는 이 동안에도 내게 얼마나 스트러글이 있고 내 속의 갈등과 내 인생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청소년들의 이 유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집을 흔들어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귀신들이 떠나가요. 다른 인격이 정착돼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이 오류를 줄여줘요.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지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심지어는 누가까지 그 일행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마 누가하고 디모데는 심부름 갔던 것 같아요. 체포조가 와서 체포할 당시에 바울과 실라만 체포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을까요? 저들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도와줬어요. 귀신을 축출했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은 원망이 상식이에요. 불평이 상식이에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상식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는 나에게 닥쳐온 억울한 일에 일로 바치는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툭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일로 되고 우리 형한테 일로 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툭하면 하나님께 일로 바치는 거. 난 이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찬송이 그칠 수 있는 시점에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 찬송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노래가 그친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그치지 않아요.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치닫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원망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설교를 1분에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능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멀티하고 다양한 걸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전능을 위해서 가끔씩은 불편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요. 불편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거리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요청하고 있어요. 요셉은 스펙이 필요하지만 스펙도 주시지도 않고 국무총리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길이 없는데 한번 도망가 보라는 거예요. 가나온 진 잔치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 떨어뜨려 놓고 잔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광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불편한 현장에, 그빈 공간에, 그 원망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두 채널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대는 걸 100번 불렀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그에게 남는 것이 뭔지 알아요. 기도는 남길 거예요. 그때 나는 찬송을 남길 거예요. 믿음을 남길 거예요. 이 믿음이 뭔데요? 이 기도가 뭔데요? 이 찬송이 뭔데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코드,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 내게 불편한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툭툭 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불편한 일을 주실까?

불편할 죄를 주실까? 아, 이때 기도하라고. 나는 이때 100번을 불러댈 거야.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씨름할 거야.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대신해요. 그것만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 열리기 시작하고 자꾸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볼 수 있는 회한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에서 홍해가 열렸으니 또 홍해가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반석이 물이 터지는 것을 또 기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은 유일회적입니다. 고유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식의 기적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 기적. 정말 이 교회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돈만 없이 교회를 지라고 하나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그 대신에 돈 없는 우리의 현장에 우리는 저 벽마다 모든 기도를 발라가며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거기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게 누누이 간증한 얘기지만 수많은 기적들이 왔거든요. 여기도요. 우리 성도들도요. 수많은 기적을 해오셨어요. 내가 인정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성경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찾은 이유 없을 뿐이지만 나는 나시게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적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다발로 보고 있고 기적을 너무너무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우리는 아무 의식도 없이 밤을 잡습니다. 엄청난 산소를 공급받아가며 엄청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슴앓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상황 거기도 하나님이 후련히 해결해 주세요. 지난 목요일 날 한 목사님이 차 키를 속에다 놓고 닫았대요. 그래서 식사를 갔는데 너무 걱정된대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너무너무 심란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시면 걱정한 것만큼 손해봅니다. 당신에게 걱정하는 사이에 당신의 내용은 네거티브가 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당신의 남은 잔상을 남게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건 되돌려 놓으실 거고 당신의 걱정만 남게 될 겁니다. 왔어요. 주차장에 와서 문을 열으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부산하게 걱정만 하셨어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됐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우린 기적의 주역이다. 바울의 일행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기적을 다발로 보고 살았어요. 네 번째는요. 세상에 질문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을 유발시켰다. 우리는 상식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왜? 비범한 하나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옷도 챙기지 않아요. 자신을 향하여는 가난합니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새벽녘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피곤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저는 돌짝밭에 속에 보화를 감춰놓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의 가슴의 고백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복이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정도면 죽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질문해요. 간수가요,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칼로 막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28절에서 우리 여기 있다. 다 나가지 않았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하면서 금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요. 바울 일행을 새롭게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지? 해서 물은 것이
안수해.

0: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멘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멘트,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만 있지 않아요. 데리고 오지 못하면 가슴 말이라도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차라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샬롬을 얻겠다, 나는 이 복음을 감당하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선포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을 상식처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좋은 그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누누이 느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사람 앞에 담대해져요. 내 백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 함께한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은 다양하고 멀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아버지 나를 다이렉트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믿으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똑똑히 믿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아우라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가끔씩 저를 안아주는 아우라를 느낍니다. 이 영기라고 해요. 이게 영적 분위기라고도 해요. 나를 이상하게 압도하는 그 영적인, 물질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직접 안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확 감싸주는 거, 기도할 때 그때 그 느낌을 갖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주의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증, 증명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킵니다. 예, 누군가를 정말 필요한 것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또 먹듯이 정말 필요한 잠이 어젯밤도 자고 오늘밤도 또 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디그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높은대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우울해질 때도 종종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것,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많아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님 내 마음에 오실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C마이너 가운데서 2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멘델스존 후기의 작품인데요. 멘델스존의 서정성과 또 멘델스존이 존경했던 바흐의 그 대입법적인 부분도 이 작품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2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성이 가득한 그래서 마치 멘델스존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 찬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남매로 이루어진 그런 트리오죠. 정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노 트리오 2번의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의 전주곡 준비했습니다. 로저 롤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의 전주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주 그 시끄러울 만큼 꽉 찬 웅장한 소리들이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그너는 이런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바그너 튜바라는 악기도 개발하고요. 또 화음도 13화음, 15화음까지 확장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했던 그런 작곡가이죠. 그래서 그런지 음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토퍼 에센바흐와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의 1악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성태 작곡의 동심초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6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0: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북을 했습니다.
1: 네.
0: 7년 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죠?
1: 오늘까지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했다는 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0: 네.
1: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던 북한이었는데 북한과 친척집을 방문하듯 자주 오가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이 친밀함을 과시했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측이, 우리 한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또 함께함을 북한에 요구를 했는데도
1: 네.
0: 북한은 우리와는 단절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하루빨리 교류를 시작하고 또 말 그대로 친척보다도 더 자주 오갈 수 있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1: 북한과 중국의 대화가 윗선에 밀착해서 끝나지 않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고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 또 남북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로 확장되기를
0: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의 기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를 기다리면서 슈키나 찬양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오늘의 첫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현 씨가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 이 복음 통일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1: 아멘.
0: 북한이 변화되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또 잊지 마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1: 네.
0: 그 결과나 어떤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네. 네. 거기에 관광의 문도 이렇게 차츰차츰 네. 열리면서 관광객이 들어가면서 분명 복음의 통로도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출석 체크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출석들 남겨주고 계셨죠?
1: 네. 지난주에 개근상 도전이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시는데, 오늘 오실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있는 지역도 함께 기다리는데, 뭐 강원도 강릉, 강화, 김해, 서울 그리고 이 근처인 상수동에서도 와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0: 네. 그리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7057님 대전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분은 암수술 앞두고 계시대요. 기도도 요청을 같이 하시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면 또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0: 네.
1: 저희가 또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강릉, 주문진, 포항, 부산, 또 광주, 제주, 대전, 청주, 원주, 또 어디 있죠? 전주, 익산,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네. 등등등 빠진 데 없죠.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까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복음 통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저희가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 해피데이 쫑긋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양 후에는 북한어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0: 네.
1: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까지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에 도전해 주세요.
0: 아, 제가 지현 씨 안내하는 동안에 어디 빠진 데 없는 생각하다 보니까 목포! 우리 전남 서부권 방송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1: 우리 그리고, 충청도도 예. 많이 그쵸?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예, 천안과 그리고 충주에서도 이제 방송이 곧 시작이 되고 또 춘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실 거고 아,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래야 저희도 많이 기억하죠.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요 물결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1: 아멘.
0: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남궁 송옥의 나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울산도 있습니다 하셨는데 울산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항상 지역의 분들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네. 서울 수도권 분들 약간의 소외감 또 느끼시는데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백령도에서도 듣고 계시고
1: 맞아요.
0: 이 시간에는 또 북한 땅에

0: 에서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개성과 황해도 땅이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0: 네,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 한뼘짜리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출신인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고향 말이 하나 나와요. 고향 북한 땅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여보, 이거 봐요. 오늘 시장 갔는데 가두배추가 너무 싱싱해서 사왔어요.
1: 어? 저기야, 배추를 왜 가둬?
0: 아유, 이거 보시라요. 배추는 배추인데 아주 단단하니 이게 꼭 가둬둔 것 같지 않나요?
1: 아, 그래서 북에선 이걸 가두배추라고 부르는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0: 더 신기한 건 이 가두배추를 쪄먹으면 속병에 그렇게 좋단 말이 있어요. 참, 여보도 요즘 자꾸 속 쓰리다고 했는데 이거 쪄줘야겠어요.
1: 아, 나는 그냥 케첩에다가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샐러드로 냠냠냠 먹을래.
0: 아이고, 아무튼 애기 입맛은 언제쯤 고칠 겁니까? 이 가두배추를 확 쪄서 쌈장이랑 같이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2: 아이고, 알겠어요. 우리 자기 해주는 건 뭐 다 맛있더라. 에이, 그럼 오늘 가두배추찜 고고!
3: 애기 입맛인 우리 남편 민수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가두배추라는 채소명입니다.
4: 네.
3: 찜으로도 좀 먹고 샐러드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쵸, 예전에 그 옛날엔 집에서 케첩하고 마요네즈 버무려가지고
4: 이게 근데 밑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킨집 가도 그렇고.
3: 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요즘에 약간 뭐라고 하죠? 장아찌는 아니고 아니 그런 식으로
4: 네네네.
3: 절여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속 안 좋으신 분들은 쪄가지고 이거 먹으면
4: 집으로도
3: 집이나
4: 먹고.
3: 맞아요. 그렇게 드시기도 좋습니다. 자, 가두배추라는 건데요. 뭐라고 부른 어떤 뜻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4: 김장.
3: 김장이다. 배추를 가두니까 김장이다. 2번
4: 양배추.
3: 양배추다. 오늘은 저희가 힌트 대박으로 드렸잖아요.
4: 그렇죠.
3: 채소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맞히실 수가 있을 텐데.
4: 뭐 김장에도 채소 들어가기도 하고 양배추도 네. 채소기도 하지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 가두배추를 요리해서 먹으려면
3: 네.
4: 얘네끼리 가두어 있잖아요. 겹겹이 이렇게
3: 이게 진짜 단단해요.
4: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잘 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딱 밀착돼 있는 그런 채소여서
3: 네.
4: 좀 가도 배추라고 짓지 않았을까.
3: 이게 김치에 담그는 배추랑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긴 한데 북에서는 가두배추라고 합니다.
4: 네.
3: 이거 뭐 쪄서 쌈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4: 근데 김치도 요즘 나오긴 했대요.
3: 오, 맞아요, 맞아요.
4: 저는 뭐 그 본래 김치가 더 맛있긴 하지만.
3: 자, 가두배추 북가두 표현인데요. 어떤 걸까요? 1번.
4: 김장.
3: 2번.
4: 양배추.
3: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지역 밀수단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계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0: 예.
2: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0: 예.
2: 조중 간의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0: 네.
2: 합니다.
0: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0: 네.
2: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0: 네.
2: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0: 네.
2: 합니다.
0: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네, 얼핏 보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2: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0: 네.
2: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성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밀수라는 게요. 불법적인 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

0: 에게 일종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1: 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0: 네.
1: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0: 네.
1: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0: 예.
1: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예,
1: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1: 북한의 주요 웨어버리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0: 예.
1: 미술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0: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 이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0: 예.
1: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예. 하는 것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0: 네.
1: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0: 네.
1: 또 네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밀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0: 네.
1: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분화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0: 네.
1: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0: 네.
1: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0: 네.
1: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0: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의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주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 바로보기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OFDA 함께하고 계실 시각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함께하고 있는 한편차의 문제 가두 배추라는 북한의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김장이고요. 2번이 양배추인데 네. 요거를 뭔가 이 친구들끼리 가두어서 자란 생물 그런 채소 느낌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0: 보면은 잎사귀가 잎사귀를 계속 안에를 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 단단해요. 뭐 저희가 더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소비도 하시고 또 좋아도 하시기 때문에 잘 맞히실 거라 믿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네. 가두배추가 무슨 뜻일지 1번이 김장이고요. 2번이 양배추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두배추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양배추입니다.
0: 네, 양배추예요. 뭐 채소 이름이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장이냐 양배추냐 다들 이제 쉽게 맞추셨을 텐데.
1: 네.
0: 이거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위장 안 좋으신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즙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오래가는 채소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또 좋겠습니다.
0: 아니, 아까 우리 뭐 민수의 애기 입맛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 좋아하거든요. 치킨집 가면 이렇게 뭐 샐러드처럼 그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1: 네.
0: 예. 이건 어쨌든 채소니까 몸에 좋은 거다 하면서 많이 먹곤 했는데.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정답 보내주신 분

0: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은 답장 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끝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그는 성막들을 만들었다. 뜰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 은 갈고리와 은 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뜰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갈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뜰의 정문 입구의 친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증거판을 안치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 건축 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은,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은은 성소 도량형으로 3,419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 반세계를 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여맬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재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재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의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에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3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우리가 응급시에 보내는 구조신호 아시죠? SOS. 이 SOS가요 어떤 특별한 약자인 줄 알았어요. Save our ship 이것도 아니고 Save our souls 이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장 단순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신호였다고 해요. 점세계, 선세계, 그리고 점세계. 멀리서 봐도 소음 속에서도 언어가 달라도 볼 수 있었던 이 점세계, 선세계, 점세계. 요거를 알파벳화하면 SOS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요, 복잡함이 아니라 간단하게 전달될 때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거창한 말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단순한 말들입니다.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기도할게. 이런 짧고 단순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하려고 거창하게 조금만 더 있다가 갇혀보고 기다려야 돼 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얘기는요 짧고 굵게 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전 들었던 이 첫 찬양도 가사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안에 확 다가오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답니다. 박수진 1집에 나오는 아맞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다가 이 찬양의 제목처럼 아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고 했지. 이 오후에 이 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을 듣다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 있을까, 그 생각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네, 찬양사역자 박성훈 씨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그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연락은 우물정 9330번으로 하는 거 아시죠? 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한 곡도 듣고 올게요. 찬송가입니다. 이번에는 구주 예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군요. 조수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네, 조수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듣고 왔고요.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또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다양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주변에 얘기 못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생활상에서 박성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박성은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2: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 제가 오전부터 좀 이래저래 일정이 좀 있어서 조금 지치나 이렇게 싶었는데 성은 씨 뵈니까 다시 한번 기운이 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2: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아니,
2: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니까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2: 그렇죠. 제가 약간 또 분위기 메이커 담당을 좀 항상 자처하는 편이라서요.
0: 네.
2: 네.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제가 혼자 자처해서 합니다.
0: 아니,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고, 이 청취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이 오후에 하실 것 같고 또 불러주시는 그 찬양 통해서 더 큰 힘이 날 것 같아요.
2: 아, 네.
0: 자, 성은 씨가 라이브 찬양할 겁니다.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먼저 시작하면서 나누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2: 네. 네.
0: 우리 삶 가운데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2: 맞습니다.
0: 네. 매일매일 주님 이 믿음 좀 주세요. 정말 그 작은 믿음도 괜찮으니 좀 주세요 하는데도 가졌다가 싶다가도 또 아무것도 안 보이면
2: 맞습니다.
0: 걱정이 되고 그렇죠.
2: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같이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2: 아, 네.
0: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오늘따라 이 가사에 왜 이렇게 아멘을 하고 싶은지. 아, 그래요. 아무 증거 없어도.
1: 아멘.
0: 눈과 귀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기도는 한다.

0: 감성과 맞아요.
1: 네. 아. 그 정도로 참 우리에게 큰 영성을 주는, 네, 은혜를 주는.
0: 저한테 약간 특별한 찬양인데, 네, 이게 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리더로 이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때 첫 예배 첫 찬양으로 드린 찬양입니다.
1: 리더로 부름받고.
0: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첫 찬양을 뭘 하면 좋을까 기도 가운데 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찬양을 선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이 찬양은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되게 은혜되는 찬양들이 몇 곡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그런 곡 중에 한 곡인 것 같고 가사가 뭐 복잡하지 않은데 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아멘. 찬양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좀 여러 번 돌려서 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찬양은 성훈 씨가 부르는데 마치 제가 해야 될 고백을 대신 해주는, 네, 아마 청취자들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좌정하사 다 쓰려주시고, 정말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1: 아멘.
0: 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같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면 문자로 나눠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물정 9330번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1: 아멘.
0: 짧게라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역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좀 전에 이 찬양 부르는데 요 곡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죠?
1: 네. 네,
0: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요즘에는 뭐 찬양팀도 많아지고 그 축복송들도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대표되는 몇 곡들이 있어서,
1: 네,
0: 예, 그런 맞습니다. 곡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 또 자매도 바꿔가지고 목사님도 바꿔서 권사님 맞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무한 루프.
1: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막 이렇게 막 손
0: 돌아가면서
1: 하고.
0: 네, 심할 때는 한 30분 이상 이 찬양만 해요.
1: 네. 근데 이 찬양이 되게 저는 좋은 게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항상 게 눈물이 나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 아, 되게 진짜 하나님이 이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0: 그럼요.
1: 저는
0: 참, 그럼요.
1: 이게 참 찬양의 위력이 아닌가.
0: 네. 제 아무리 그 질투하고 미운 사람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1: 맞아요.
0: 품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저 형제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그 계신 곳에서 이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부르실 텐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온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와.
0: 오랜만에 부르는데 되게 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 나쁜 마음이란 사람이고.
0: 나쁜 마음이 있으셨나요?
1: 아, 없나요? 나만 있나요?
0: 있죠, 있죠. 아, 그렇죠. 있죠. 네,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 같은 교회 누군가를 보면 그렇게 그렇죠. 미울 때도 있고.
0: 아, 네.
1: 같이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옆에 보면 아유,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올 때가
0: 아유,
1: 있고
0: 네.
1: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0: 아유, 아유, 네.
1: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산에 가서처럼 그 사람들 모습 속에 보이는

0: 하나님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1: 아멘.
0: 아, 정말 존귀한 주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일일 겁니다.
1: 와,
0: 그렇죠?
1: 네. 네. 사랑하며 섬기니.
0: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다음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
1: 네,
0: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임하셔서 같이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 네, 정말.
0: 아이고, 참 좋네요, 그렇죠?
1: 사랑하며 섬기는 게 근데 네.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니, 그 간단한 일이긴 한데 네.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1: 맞습니다.
0: 그게 안 돼요.
1: 네. 네.
0: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듣고 계시면서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아멘이란 문자도 주시고 찬양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김도현 3집 예수 예수. 이분이 원곡자가 맞냐고 성은 씨가 물어봤는데 이분이 원곡자입니다.
1: 부끄럽습니다.
0: 요즘에 왜냐면 그 다른 팀들이 원체 네. 많이 불러서 네. 그리고 이제 김도현 씨 이 곡 자체가 나온 지 좀 됐어요.
1: 아.
0: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워십 팀들이 많이 네. 부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네.
1: 와, 저는 그냥 워십 어떤 한 워십 팀의 그냥 거기서 나온 곡인 네.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
0: 진짜 좋죠.
1: 네, 네. 진짜 좋은데요. 와,
0: 아, 참 은혜되는 이 찬양. 그런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성은 씨의 그 찬양도 이해 못지않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신청곡이 언제나 들어올까 하고 문자를 계속 받는데 지금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0529번이며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듣고 싶어요. 저는 선물 받은 책 사진으로 보는 헨리 G. 아펜젤러라는 책을 읽으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기도하며 깨닫는 것은 믿지 않는 엄마와 형제들 전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와, 멋진 고백이신데요.
0: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찬양을 안 부를 수 없죠. 아시죠, 그죠?
1: 네.
0: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같이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찬양 많이 아실 거라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 이거 예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예, 참 멋지게 만든 이 귀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자고요.

0: 아멘.
1: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는. 아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이 또 하나 있는데요. 1278번님께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신청한다고 네.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0: 충남 부여군
1: 외산면. 와. 네, 가본 적은 없지만
0: 네.
1: 이 선파는 먼저 가 있으니까.
0: 와.
1: 이 찬양의 가사가 그곳에 부여군 외산면에도 닿기를 바라면서
0: 아멘.
1: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0: 네.
1: 아멘.
0: 아, 이 찬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운 밤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네, 그럴 때도 주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
1: 아멘.
0: 사실 믿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아멘 아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2607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웨딩 촬영이 딸 아이가 갑자기 웨딩 촬영이 딸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 결혼식 때 남편 교회 성도님과 자녀분이 축가로 불러주셨습니다.

0: 주신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1: 아하.
0: 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2: 아세요, 이 찬양?
0: 네, 압니다.
2: 참, 성 씨는.
0: 찬미 예수에 있습니다.
2: 그쵸, 그쵸. 옛날 네. 곡들을 많이 아시는 편인 것 같아요. 주께 두 손 네. 모아 비나니. 이거 참 오래된 곡인데.
0: 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2: 네, 네. 이 찬양 뭐 추가로도 정말 많이 부르고. 네.
0: 약간 사랑의 종소리와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같이 맞아요.
2: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0: 네. 네.
2: 그 맘때쯤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
2: 자, 신청하신 곡이 있고 1278번님은 대천 바닷가에서 듣고 계신데요.
0: 근데 너무 부럽습니다.
2: 부럽기도 하고 와 우리 방송이 진짜 멀리 들리네요.
0: 그러게요.
2: 네,
0: 이 그러게요.
2: 바닷가 쪽이면 굉장히 멀 텐데.
0: 보령 약간 그쪽 그쵸?
2: 그렇죠.
0: 충남 보령
2: 네.
0: 대천
2: 와. 그러니까요. 와 그곳에서 듣는 이 라디오 방송도 어떨지.
0: 와.
2: 저희는 뭐 보이진 않지만 이 문자 하나에 지금 상상이 가긴 합니다.
0: 네. 시원해집니다.
2: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딸아이 생각하면서 신청하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네. 네, 이 찬양 같이 나눠볼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0: 근데 저도
2: 돼서.
0: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이 찬양을 오래간만에 부르는 성훈 씨도 신기하고 네. 아직 이 찬양을 그렇게 그 불렀을 나이가 아닌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이어서 아시면 같이 뭐 요즘 휴대전화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같이 찬양하시죠.

0: 아멘.
1: 누가 하나 결혼식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 찬양이 네. 사랑의 종소리였네요. 저는 서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1: 아, 그러네요.
0: 네. 네. 아, 이 찬양이.
1: 이 찬양이 사랑의 종소리 아니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무튼 은혜가 되는 주께 두 손 모아비는 듣고 왔습니다.
0: 아, 참 오랜만에 좋네요. 불러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부를 여러분들의 또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아, 이게 사랑의 종소리가 네. 맞네요.
0: 네, 같은 곡이에요.
1: 그러네요. 이게 원래 제목이 사랑의 네. 종소리인 것 같고 네. 첫 가사가 죽게 두 손 모아비나니.
0: 아, 제가 부르면서 웃음이 터질 뻔했는데.
1: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0: 같은 분위기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김석균 목사님께서 네. 만드신 사랑의 종소리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1: 아마 네. 네. 저희의 실수를 들으시고 또 웃으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으셨을까.
0: 그렇죠. 네, 뭐 그 재미로 이 방송 네. 하는 거죠. 뭐.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와.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 축복송 중에 이 찬양도 송정미 사모님께서 네. 네, 부르신 때로는 아, 너의 앞에
1: 네.
0: 아, 이거 참 좋은 정말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네. 곡인 것 같고 요즘에 많은 축복송들이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1: 저도요. 아, 제가 잘 때마다 아이들 불러주는 찬양 2절을 불러줍니다. 잘 때마다
0: 야.
1: 불러주는 자장가입니다. 2절이
0: 야,
1: 너무 좋습니다.
0: 자장가로 성훈 씨가 옆에서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부담될까요?
1: 아, 네. 저보다 더 크게 불러서 애들이 네, 부담이라는 건 네.
0: 자, 여러분들도 아, 혹시나 아, 이 오후 오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장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축복하는 그 곡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1: 아멘.
0: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찬양하는 거죠.
1: 아멘.
2: 네. 네.
0: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길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찬양에 가서처럼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오늘 평소보다 찬양을 훨씬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목은 괜찮으신지.

0: 네, 그럼요.
1: 아, 그래요? 네.
0: 아,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0: 찬양 부르는 시간이.
1: 야, 이게 사냥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여러 곡의 찬양을 부탁드리는 게 좀 죄송할 때가 있는데. 성은 씨는 그런 면에서는 네. 하나님 참 튼튼한 성대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제가 진짜 이것도 네. 간증일까요? 튼튼한 네. 성대로 봐주시는 게 제가 유리 성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소리만 잘못 질러도 나가요. 근데 이제 찬양할 네. 때, 그래서 제가 되게 목을 아꼈는데,
1: 네.
0: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제가 진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찬양할 때 목을 아끼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찬양 부르기도 약간 아까워서 되게 조심했었거든요, 제가.
1: 아,
0: 근데
1: 진짜로?
0: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기도할 때도 되게 아끼지 않는? 꼭 기도만 하면 목이 나가고 소리만 질러도 목이 나가고
1: 어.
0: 엄청난 유리성대라서 결절도 많이 왔었고요.
1: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찬양할 땐 괜찮아요?
0: 네.
1: 야.
0: 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1: 기도할 때 찬양처럼.
0: 아, 네. 요즘은 또 목이 나가지 않. 어, 생각해보니까 또 요즘은 또
1: 아, 그래요?
0: 목이 나가지 않네요. 제가 또 굉장히 또 부르짖는 스타일이라서. 네. 아, 주님이 지켜주고 계셨네요.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이래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0: 어, 그러니까요.
1: 네.
0: 어, 뭐 이렇게 또 응답을 아이고. 제가 받았었었네요.
1: 네, 하나님께서 저 목을 좀 붙들어 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성은 씨의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멘.
1: 네. 네. 자, 이렇게 성은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면서 듣고 싶으신 또 부르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같이 부르고 나누고 그럴 겁니다. 9734번님은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0: 아침 출근길에 둘째 딸 아이와 조금 언성을 높였네요. 아직도 주님의 성품 닮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느꼈네요. 지금 방송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신청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1: 저도 지금 못 보는데 네. 이게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 이 찬양은 저희가 네. 찾아볼 수 있으면
0: 네.
1: 뭐 부를 수 있으면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부르든지
0: 네.
1: 그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찬양인지 지금 잘 몰라서
0: 네. 이제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0: 아쉽습니다. 네,
1: 이 찬양은 저희가 조금 더 그리고 또 딸아이와 조금 이제 언성을 높였다고 했는데
0: 네.
1: 이게 그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네,
0: 맞습니다.
1: 오늘 안에
0: 맞습니다.
1: 오늘 안에 꼭 딸아이와 다시 풀고
0: 아멘 아멘
1: 이게 분명히 이제 어머니일 것 같은데
0: 네.
1: 엄마랑 딸은 잘 싸우고 잘 풀어요.
0: 그럼요.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 경험해봐서 알죠?
0: 네, 네.
1: 그런 시간일 겁니다.
0: 네.
1: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또 즐겁게 딸아이와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한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그럼 이제 끝곡을 부르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곡은 하나님의 부르심 요 찬양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냥 이번 저번 주에 제가 간증을 했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순종을 하고 나아가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냥 아까 제가 찬양한 것처럼
1: 네.
0: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진짜 후회가 없고 확신이 들어서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다 모두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1: 예.
0: 하나님이 그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1: 아멘.
0: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생각보다 크고
1: 아멘.
0: 우리가 감히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되는 사실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르심이 저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1: 네.
0: 네,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1: 자, 이 찬양을 끝으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성은 씨와는 다음 주
0: 네.
1: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 네. 박성은 자매님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받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억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죠.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바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도전을 주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응원하면서 6월 9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서상권 하나님 계획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다고 이렇게 찬양에서도 나오고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신뢰한다고 하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어서요. 보물 퀴즈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중앙사에서 전파 선교사 특별 생방송 진행이 있어서 보물 퀴즈는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익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묘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0: 김대환 목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영혼,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고요. 10년 넘는 방학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14년 방학 후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장상대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0: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시면은 언제가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정차할 수 있을까요?
1: 예, 지금 말씀하세요.
0: 정차하셨어요?
1: 예, 예.
0: 바로 정차하셨네요. 우리 장상대님 지금 인천 강화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잠깐 집에서 뭐 볼일 볼 게 있어서 뭐 좀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1: 네.
0: 우리 장상대님하고 제가 4월 초에 그때 방송에서 전화 연결했잖아요.
1: 예.
0: 전화 연결하고 나서 교회를 가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저하고 통화하고 바로 가셨어요?
1: 아니 그 주에
0: 예. 오,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 그때 14년 방학이셨는데 예. 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아, 지인이 그 나가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0: 지인이 나가는 교회를
1: 예.
0: 어느 교회인가요?
1: 강화 산성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예요.
0: 강화 산성교회라고 했죠?
1: 네네.
0: 강화도에 계시잖아요. 지금 강화 산성교회.
1: 네네.
0: 지인 교회를 가셨다고 했죠.
1: 네네.
0: 지금 보니까 14년 만에 그럼 교회를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야, 이게 예배 드리시니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1: 아직은 좀 낯설죠.

0: 그러시구나.
1: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0: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분 교회로 네. 가시게 되셨군요. 근데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예, 네, 잘 받았어요.
0: 선물이 그때 예, 비타민 선물. 예, 예. 그 받으셨네요. 14년 만에 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네. 장상대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1: 글쎄요, 잘 그렇습니다 지금.
0: 어떻게 장상대님 이제 천국 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
1: 글쎄요.
0: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영접기도 저랑 같이 했죠?
1: 네, 했습니다.
0: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요. 그걸 꼭 믿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감사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0: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대님 그때 이 방송을 처음 듣고 문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때
1: 예.
0: 누구 소개로 이 방송을 듣게 되셨죠? 누가 소개했지? 아니면 우연히 찾게 됐는지?
1: 우연히 된 거죠.
0: 아, 우연히? 예, 그러니까 예, 우연히 예. 그거를 찾게 되셨네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 뒤부터 계속 듣게 되셨군요.
1: 예, 예.
0: 근데 이 방송은 근데 그날 처음 들으신 거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1: 예.
0: 그렇구나. 어떻게 그 뒤에 이제 새끼라 방송 좀 듣고 계세요?
1: 그날 운전할 일이 있고 나갈 때는 네네. 뭐 이제 듣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 안 할 때는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동안 잘 틀고 그렇게 네네. 되더라고요.
0: 혹시 지금 이제 14년 만에 방학을 끝내셨는데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1: 아, 지금 혼자 살아요.
0: 아, 혼자 계시는군요.
1: 예, 예.
0: 아, 그래요. 그 뒤로 쭉 지금 한 두 달 정도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좀 잘 들어오시나요, 귀에?
1: 아주 그렇게 열심히 집중이 잘, 싹 100%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0: 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1: 네.
0: 하나님 예, 집중할 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예.
0: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장상대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예전에 14년 전에 들었던 찬양도 좋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다시 다니면서 알게 된 찬양도 좋고 최고의 본인의 인생 찬양.
1: 어때요? 아직은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0: 꼭 제목 말씀 안 하셔도 멜로디나 예. 가사 조금 얘기하셔도 참 이 예. 찬양이 나한테는 좋더라 이런 찬양 혹시 없으세요?
1: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잘 불렀던 것 같은데
0: 아, 네.
1: 옛날에는 그걸 많이

0: 눌렸던 것 같아요.
1: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예. 옛날에 불렀으면 이제 지금부터도 또 그 찬양 많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놀랐다고 그렇게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리 장상대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이제 방학을 끝냈잖아요. 14년의 방학을. 이제 축 계약 이렇게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예. 아닙니다.
1: 아유,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0: 그거
1: 축하드리고.
0: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유 이건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니까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우리 강화의 산성교회 잘 다니시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앤 머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세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라고 고백하는 찬양 아이자의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 고백하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고 중단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순옥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어떻게 딱 목소리 들고 알고 계시는군요?
1: 아니요, 전화했으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인순옥님, 어떻게 저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시작이 비슷해요?
1: 네.
0: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예.
0: 교회 가셨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죠?
1: 예, 갔어요.
0: 언제 갔어요?
1: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0: 그 다음 주에?
1: 그 다음 주부터 가는 거지.
0: 이야, 화끈하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때 8년 동안 교회 쉬고 있다고 8년 방학이셨는데. 와, 어떻게 8년을 그렇게 당장에 탁 끊고 가셨대.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산성, 예산에요. 예산 산성교회.
0: 산성교회?
1: 예.
0: 충남 예산.
1: 예.
0: 와, 거기 그 사과 유명한 데 아닌가요?
1: 예.
0: 맞죠? 오, 예산에.
1: 지금은 사과도 유명하지 않는가비요?
0: 않는가비요? 그러게. 예산에 있는 산성교회 가셨구나.
1: 예.
0: 그
1: 예.
0: 교회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예.
0: 와, 갔더니 어떻게 좀 많이 반가워해 주시던가요?
1: 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 그 양가지 예전 오셨어, 우리 집에.
0: 아, 집에 몇 번 오셨어요?
1: 네, 여자로 저희 목사님하고
0: 교회 오시라고 막 오셨었구나.
1: 네,
0: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겠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네.
1: 신도도 그렇고
0: 누구요?
1: 권사님들도 그렇고.
0: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0: 혼자 가셨어요?
1: 예, 혼자 갔어요.
0: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1: 우리 식구들은 다 잘 다녀요.
0: 잘 원래는. 다니고 있고 우리 인순옥님께서 네. 8년 동안 네. 혼자 쉬고 계셨군요. 네. 가족들도 네. 좋아하겠는데요.
1: 그렇죠.
0: 그때 우리 동생 인기숙님이 네.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네. 네.
0: 동생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디 살고?

0: 우리 동네 천안.
1: 천안에?
0: 네, 순복음교회.
1: 순복음교회. 우리 네. 동생도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0: 그렇지.
1: 와, 이야. 선물이랑 잘 받으셨어요?
0: 예, 받았어요. 아이, 고맙게 잘 받았지.
1: 그래요. 교회 이렇게 나가주셔서 감사하고, 예. 축하드리고,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를.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 이 예. 방학을 끝내고 다시 이제 계약하셨으니까,
0: 예.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도 예. 보내드릴게요. 꽃바구니도 보내드리니까,
0: 예.
1: 앞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잘 쉬지 말고 잘 다니시고요.
0: 예.
1: 우리 인순옥님, 그때 저하고 네.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네. 잘 믿을게요. 그런 결단의 기도 했잖아요.
0: 예. 네.
1: 이 시간에는 이제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릴까요?
0: 예. 네.
1: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0: 네.
1: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0: 예.
1: 우리 인순옥님 8년 만에 네. 예배 드리시니까
0: 네.
1: 그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첫 예배요? 그냥 뭐 맨 보는 것만 그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1: 진짜요?
0: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1: 예.
0: 그냥 이렇게 감동이 오지.
1: 오, 아니 난 똑같다고 그러길래 네, 별로 뭐 발전이 아니, 없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네. 아유, 좋다. 네. 감동적이고
0: 네. 네.
1: 8년 전에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나 봐요.
0: 그랬죠.
1: 근데 이번에도 잘 들리고
0: 네.
1: 이야 너무 좋다. 사람들도 다 반가워하고요.
0: 그렇지요.
1: 그렇지요. 눈물은 안 났어요? 눈물은?
0: 아니요, 눈물은 나도 목사님이 저기 할 때, 특히 노래할 때.
1: 노래할 때?
0: 찬송할 때는.
1: 찬송할 때?
0: 찬송 부를 때는.
1: 오래간만에 네. 갔더니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 나죠?
0: 그렇지요.
1: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오래간만에 갔던 분들 보면은 다 네. 첫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다 눈물바다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우리 인순옥님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0: 예,
1: 너무
0: 예.
1: 편안하고 푸근하네요 우리 인순옥님. 혹시 집사님이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혹시?
0: 아니 집사요.
1: 집사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하셔서 이제 또 권사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정말 정말 필요한 정말 일꾼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예. 감사해요.
1: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
0: 예.
1: 우리 인순옥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 있어요?
0: 저요? 저기 그게 뭐요? 내주와 함께인가?
1: 내주와 함께?
0: 내주를 가까이
1: 내주를 가까이?
0: 네, 네. 오. 그런 것 같아.
1: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0: 네.
1: 어떤
0: 네.
1: 이유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0: 아니요 그냥 그거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1: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 눈물도 네. 나고
0: 네 좋아
1: 좋아요. 잠깐 하나님하고 이제 8년 동안 살짝 떨어졌는데 이번에 가깝게 되니까 좋죠?
0: 좋죠.
1: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이제 더 가깝게 예. 그렇게 사시면서 예.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하게 사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내주를 예. 가까이 하게 하면
0: 예.
1: 처음 부분 예. 저랑 같이 부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0: 예.
1: 시작.
0: 내주를 가까이 하려 하무 그렇게 하는 건가?
1: 예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예.

한홍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또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수한 충남 예산의 인순옥 집사님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 이제 선택하셔서 나눴어요. 이렇게 다시 살짝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이 이렇게 주님께 붙는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 보물 퀴즈 못했는데요. 내일 보물 퀴즈 하니까 여러분 많이 내일도 청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 수양관에서 DFC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초우량 신앙, 초우량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누가 했는가 보았더니 영국의 산악인인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산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산을 타는 것, 산을 오르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산에 올라가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창한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면 공기가 좋아서, 또 산에 오르면 땀을 흘리면서 몸이 상쾌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산을 오르면 나무와 땅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산을 힘들게 오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다른 복잡한 생각들,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정리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산을 오르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뿌듯한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자매, 우리 지금은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월간 산이라는 잡지에 작년에 실렸습니다. 보니까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 이 자매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백두대간을 완주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산악 종주 코스들이 있는데 그 코스들을 다 완주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산은 다 받아주는 친구이자 엄마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깨닫게 되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산을 타다 보면 내가 꼭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산이 나를 엄마처럼 품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산악 코스들을 다 종주하고 지금도 자주 산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산에 오르면 무언가를 깨닫는 것 같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생각하지 못했지만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보다 큰 계획을 보고 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꾸준히 가야 합니다. 꾸준히 가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부모님들이 다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라고 느끼는 순간이 처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 할 때나 뭔가 움직임이 좀 특별한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평범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게 옹알이같이 들리는 소리도 엄마 아빠가 들을 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걸음을 뗄 때, 오늘 우리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 그 한 걸음을 떼는 순간을 경험하면 이렇게 전화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뒤집기 한 후에 조금씩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것이 펼쳐집니다. 걷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한 걸음을 떼다가 아이가 처음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보통 우리 다리를 모으고 걷잖아요. 근데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뒤뚱거리면서 걷다 넘어지다 하는데,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한 18개월쯤 되면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어질 때, 아이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걸음을 떼며 걸어가야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즉 이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갖다 다.

말라고 해야 하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이 아이에게는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도 있고 집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바랍니다.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의 특별한 사건, 하나의 이벤트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순간일 뿐이지 내 인생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연속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일들이 나의 삶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는 특별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건.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들은 사실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 중간에 중요한 시간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번에 통과하는 법이 없고 하나의 이벤트처럼 통과하는 법이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소 한 장소를 거쳐야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구름기둥을 만납니다. 불기둥도 만납니다. 우물도 만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만나고 메추라기도 만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만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졌을 때 이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연속되어 되어지는 것, 연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46절에 시작할 때 날마다라고 나오는 말. 47절의 마지막에 또 날마다라고 나오는 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인생을 찾다가 본 것이 그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모델로 삼는,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굴까? 우리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모델인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델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특징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은 사도행전에 몇 번이 나오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이 날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에 2번이 나오고요. 3장과 5장과 16장, 17장에 2번이 나오고 19장까지 날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날마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면 말뜻 그대로 날마다는 한 번이나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니라
꾸준히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날마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하는데 꾸준히 했다라는 게 두 번째 뜻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만나는 것. 아무리 계속 꾸준히 해도 때로는 가로막히는 때가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그만두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 이 날마다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만두지 않고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한 번의 이벤트는 때로는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일은 내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빡 해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바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이 다 바뀔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자주 보고 잘 대비되는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 그 뒤를 이은 왕입니다. 이 둘 다 처음에는 똑같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승리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크고 작은 승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로 그친 사울에게는 그 승리가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 사건으로 끝나버렸지만, 다윗의 승리는 이벤트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일, 연속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던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질 때,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신앙, 나의 변화를 내가 날마다 해가리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에 날마다라는 말이 오늘 46절과 47절에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에서 올 한 해 계속 꾸준히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좋은 일들로 채워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좀 더 잘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잘하는 것. 영어에서 상관하지 마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이 말은 직설적으로 바꾸면 네 일이 아니잖아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라는 말, 우리는 보통 사업을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회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 내 개인에게로 돌아오면 내 일, 내 용무, 내 용건,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관한 책 가운데 탐 피터스라는 경영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의 제목은 초우량 기업의 조건입니다. 초우량 기업의 조건.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봅니다. 초우량 기업은 평범한 기업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기업도 하고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탐 피터스는 정말 큰 기업들, 디즈니나 보잉이나 맥도날드나 아니면 3M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 다른 기업도 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잘하는 기업들이 초우량 기업, 정말 좋은 기업들이 되었더라. 제가 이 책, 이 말을 기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초우량 기업은 평범한 기업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기업도 하고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메모를 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우량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탁월하게 보다 더 잘하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느 교회가 초우량 교회냐? 남들은 하고 있지 않는 일을 특별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일. 여러분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더 잘하는 교회가 초우량 교회, 아주 탁월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는 초우량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올 한 해 내가 진짜 뭔가 특별한 인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초우량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잘하는 인생이 초우량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초우량 아빠, 초우량 남편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초우량 아빠, 초우량 남편은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아빠, 보통의 남편들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아빠로서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좀 더 다정다감한 사람이 초우량 아빠고 초우량 남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초우량이 되기 원하면 초우량이 되기 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우량이 되는 것은 남들이 못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좀 더 잘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 초우량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우량 신앙은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진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기적들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신앙의 일을 좀 더 잘하는 인생, 좀 더 잘하는 신앙.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좀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고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초우량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 삶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날마다 힘을 쓰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쓰고 기쁨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찬을 받았다.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쓰고요. 우리도 기쁨을 갖고 있고 우리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칭찬을 받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가끔 힘을 쓰고 가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끔 칭찬을 받지만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날마다 힘을 쓰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순전한 마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칭찬을 받는 게 날마다 더해감으로 이것 믿는 사람들도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우량 성도, 초우량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날마다 더하게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다고 인정하는 초우량 신앙이요, 초우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좀 더 잘하는 인생, 나의 가정에서 좀 더 잘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의 가정이 정말 초우량 가정이 되기 원하면 내가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정이 초우량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초우량 교회가 되기 원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조금만 더 잘하십시오. 예배할 때 조금만 더 집중하고, 기도할 때 조금만 더 깊이 하고, 찬양할 때 조금만 더 열심 있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조금만 더 내가 힘을 써서 하면 우리 교회가 초우량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우량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도 초우량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 가운데 내가 조금만 더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도 초우량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이 초우량 인생이요, 초우량 신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 자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자손을 위한 여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도 바라시는 것도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겁니다. 초우량 신앙, 초우량 인생.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초우량 신앙, 초우량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꾸준히 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인생이 되고 더 잘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인생은, 초우량 인생은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정에서나 또 나의 일터에서나 또 나의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들이 볼 때에 정말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초우량이

0: 인생과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양반교회에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며 백정 박성춘을 내보내길 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유로 요구가 거절되자 그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감사와 함께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2: 점점 더 행해지는구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야. 아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다니.
3: 아버지, 못된 양반들 사라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구박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되고.
4: 이놈아, 교회 사람이 모여 좋은 거지. 이렇게 뿔뿔이 터지는데 뭐가 좋아?
3: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불러도 되고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아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2: 이놈 참. 에휴, 그래 넌 아직 어린애니까. 내 놈 덕분에 내가 살았다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 속은 편치 않아 이놈아.
3: 그럼 같이 나가서 전도해요. 응? 빈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4: 어? 어, 그래 전도.
3: 재밌겠다. 얼른 가요.

0: 아버지 얼른요 얼른.
1: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좋아, 다른 백정 마을에도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고 소개해보는 거야.
2: 그렇게 박성추는 서울 근교 백정마을 곳곳을 찾아다녔다.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의 호소는 곧 희망이 되었다.
3: 아, 뭐요? 또 온 거요?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4: 너한테도 찾아왔었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는 몇 시간을 얘기하고 왔는지.
5: 아니 살면서 사람 대접 한 번을 받아본 적 있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 거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니까. 그냥 내 말 믿고 교회로 와.
3: 아니 괜히 거기 갔다가 초상 치룰까 겁나 죽겠어.
4: 아 그래요. 거기에 빳빳한 양반들이 가득하다던디.
5: 아니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와.
3: 왜? 진짜 사람 취급을 해줘?
5: 아이 그럼. 나도 교회당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내 손을 떡 잡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까.
4: 어메 진짜? 우리 손을 잡는다고?
5: 그럼! 우리 같은 백정도 소원이 별게 있어?
6: 그냥 사람이란 소리 한번 듣고 죽는 거 아니오?
3: 맞아.
4: 어떻게 그건 그려. 그럼 한번 가볼까?
2: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어디에도 속할 곳 없던 백정들과 천민들이 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은 그들로 가득 찼다.
7: 여보, 어디 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8: 그래요? 여기 교회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7: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나. 아, 교회는 무슨? 어? 저기에 천년들, 백정들, 거렁뱅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8: 어머, 그래요? 아니 여긴 백정촌도 아닌데 이런 곳에 어떻게 모인대요?
7: 거기 목사 이상해, 이상해. 저놈의 첩장교회 됐어. 말할 가치도 없어. 얼른 가기나 하자고.
2: 그렇게 백정들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는 첩장교회라는 별명이 생겼고 양반들은 홍문사골교회에 따로 모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우가 지나간 뒤 양반교회의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고 만다.
7: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8: 어쩜 이렇게 하룻밤에 다 무너진대요. 어떡해요 이제.
3: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4: 그러게요. 다시 지으려면 석 달은 넘게 걸릴 텐데.
2: 그때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성춘과 백정교회 교인들이 다가온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지고 잔회 위로 올라가 무너진 교회를 손보기 시작했다.
3: 저 사람들 첩장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4: 어? 어 맞는 것 같은데?
8: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대요?
7: 말도 안 하고 저러면 뭐 누가 고모할 줄 아나 봐.
1: 그래 양반 것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저 혀만 참 걱정 늘어놓을 줄만 알지. 아무리 알아서 왔다지만 고맙단 말도 안 하는구만. 그래, 기대도 말자.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 놈들은 우릴 짐승 취급했지만 그 짐승들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걸 알면 좋겠다. 이놈들은.

0: 저 박씨.
1: 어, 예.
0: 저기 아이 그
1: 아이 됐어요. 저기 벽돌이나 좀 같이 옮겨주죠.
0: 어이 저 내 양반 체면이 있는데 어찌.
1: 아이 그럼 양반인데 비 맞으면 예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0: 곧 다시 비 올 텐데 얼른 손 봐야지.
1: 여보, 뭐해요? 좀 거들어요.
2: 에헤, 그 무슨 소리야 이게?
1: 그럼 저라도 하죠.
2: 이 사람이 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1: 보면 몰라요. 다시 예배당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요.
3: 높고 낮음을 구분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 내 어찌 이런 망측하니?
4: 나도 같이 할게요.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좀 거들어요.
5: 어째? 나도 몰라.
3: 일하던 백정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토록 높았던 양반들이 자신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나르고 헝클어진 석가래를 들어올렸다.
6: 주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 사람들, 왜 저희랑 같이 있는 겁니까?
3: 누군가 울컥이는 마음을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모두에게 번져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흙을 날랐고 나무를 함께 들며 웃고 또 울었다.

0: 뭐랄까.
1: 됐어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2: 저기 우리 다시 교회를 합치는 건 어떨까요?
1: 예?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나눠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1: 원래 아이 진작들 좀 말씀하시지. 그러면 이 나무를 괜히 올렸네. 힘들게 수평 잡아놨더니만.
0: 급한 대로 곤당골에서 예배 보고 여기는 천천히 우리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으로 다시 지어요.
1: 뭐 우린 원래부터 같이 예배드릴 생각이었죠 뭐. 그쪽들이 늦으신 거지.
4: 그렇게 그날 하나님은 서로 등을 돌렸던 이들이 하나의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다. 새롭게 함께 출발하는 교회. 훗날 이 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가 된다. 서로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0: 자, 이제 우리가 하나로 모였으니까 중심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 장로를 뽑아야 합니다.
1: 박성춘 씨가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갈라져 있었을 테니까요.
0: 근데 백정 출신이 장로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2: 글쎄요. 저는 하나님 일이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먼저 일하고 또 누구보다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그렇다면 박성춘 씨가 딱이죠.
0: 아무리 그래도...
3: 그럼 찬반 투표를 해봐요. 모두의 생각을 들어보자고요.
4: 그날 박성춘은 압도적인 지지로 승동교회 초대장로로 선출된다. 그리고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 박성춘은 시민대표로 선발된다. 그의 앞엔 양반과 고관대작, 군인과 서민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 아버지, 너무 길게 말하진 마세요. 사람들 졸아요.
5: 알았어, 이놈아. 딱 할 말만 하고 내려오마.
4: 박성춘은 천천히 연단으로 오른다. 백정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 중앙에 선 것이다.
5: 저는 백정입니다. 이 땅에서 백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종도 사람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충, 군, 애, 국,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양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백종이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F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에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캐치이고 또 하나는 아하리트인데요. 캐치는 사람이 보는 한계와 종말을 뜻하는 단어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정말 끝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하리트는 단순한 종결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될 미래와 소망이 있는 끝으로 쉽게 풀면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 이전의 문을 닫으시는 상태의 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캐치로 절망 상태로 끝을 만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인생은 거칠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하리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캐치와 아하리트 두 문 앞에서 우리는 어느 문의 손잡이를 잡아야 할까요? 마음을 정하는 결정이 아닌 결단으로 아하리트의 손잡이를 힘껏 당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꿈의 날개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테너 림팍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첫 곡 꿈의 날개는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마리의 백조가 등장합니다. 동반자적 사랑과 희망을 백조와 함께 표현했는데요. 우리에게 절대적 지지자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의 길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 더욱 세워져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움, 송문헌 시의 김동환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양혜정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말없는 들국화, 김연하 시의 이종록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 18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된 방법을 따라가려고 어울리기도 하고 정보를 얻고 관계성을 맺으려고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허기진 삶입니다. 그래서 그 허기짐을 헛된 욕구로 채우려고 분주합니다. 형통한 삶은 세상 지배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의 끝인 캐치가 아니라 시작이 있는 아하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 씨의 임원식 곡으로 테너 최동규였고요. 제비 김소월 씨의 조두남 곡으로 테너 김태현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언덕에서 민영식 씨의 김원호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 18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푸른 나무 맑은 샘 임승천 씨의 임경신 곡으로 소프라노 서활란이 함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막장에서 부르는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막장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말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막장 인생, 막장 드라마,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광사 안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마지막 부분. 막혀 있어요. 전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가지고 혹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도끼로 그런 부분들을 깨부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면서 또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잘못하면 순액을 건드려서 물이 덮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갱도를 받쳐놓은 갱목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광산이건 광맥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금이든지 은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광맥을 얻으려고 하면 광맥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얻어서 뭔가 수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막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장을 안 보려고 하면 안 가면 돼요. 그 광산에서 뭐 기대할 게 없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금이 묻혀있든지 은이 묻혀있든지 어떤 광물이 묻혀있든지 간에 수확을 얻으려면 반드시 파고 들어가야 되고 판

그 막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금은 동철 석탄 같은 광물질은 막장을 뚫고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막장은 가장 생산적인 곳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장은 양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것, 한편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가가 불려지는 곳, 그곳이 막장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은 겁니다. 아니 교회라고 그러면서 무슨 음행이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입에 올리기 힘든 근친상간이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나 이런 걸 보면 학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 체면 깎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을 내놓으셨나 하는 거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있지만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불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막장 교회. 막장 교회라고 불러도 시원치 않을 그런 교회죠. 우리 대전 UC에서 다 도시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온갖 오물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곳에 다 모여서 1차, 2차, 3차 막 약물 투입하고 이런저런 필터를 거치고 이러면서 깨끗한 물을 내놓잖아요. 최소한 2급수까지 되도록.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이렇게 참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봐야지 진짜를 알거든요. 예, 좋을 때는 몰라요.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봐서 될 때까지 아니면은 그 모든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지 그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마치 코브라가 빳빳하게 이렇게 고개를 세우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 하수를 전부 다 끌어모은 것처럼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진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해봐요. 이러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모양이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나요? 내가 잘할 때 내가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못할 때 0점 받아왔어. 0점 받아왔는데 걔를 앉혀놓고 네가 성적이 0점인 것 보니까 네 인생도 0점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0점 받은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러나 0점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100점 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고 그 한번 DNA 검사해봐야 돼요. 유전자 검사해봐야 돼. 진짜 아버지가 맞는지 엄마가 맞는지 봐봐야 돼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 우리까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째 형이 볼 때는 그런

저놈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 절에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야, 참 철면피구나, 철면피. 저런 놈을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첫째 형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녀석 오는데 안아주잖아요. 깨끗해서 안아줍니까? 향수를 뿌렸나요? 치장을 했나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오든지 너는 내 새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는 속일 수 없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좀 거짓되게 위선되게 막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의 수준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보는 눈은 가장 높고 숭고하고 가장 고결하다. 나는 그 기준을 낮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룩하게 부른 너의 삶을 성자라고 부를 만한 성도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향한 나의 기준은 절대로 너희들 수준에 따라서 널뛰지 않는단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절대로 영원 불변한 것이다.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자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부른 것이 나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나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기준은 가장 고결하고 숭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막장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절망가예요. 근데 막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를 부른 나의 수준은 가장 높고 거룩하다. 그건 아직도 무효되지 않았어. 그건 아직도 상실되지 않았어. 그거는 영원히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너의 수준 따라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실망을 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런 것들을 철회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망이다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못난 목사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 전에 저는 조금 이런 그 반항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나 성경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 보니 야 정말 성경 읽기 힘드네. 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향해서 더 가슴 졸이면서 아 정말 말할 수 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몸과 모든 지체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찬송가 304장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근데 304장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어요.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놨어요.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대양에 떨어진 한 방울 물에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저질러놔도 그거는 섣부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죄악이 태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아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아 너희를 위해서 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질러 놓은 것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압도적인 은혜로 그거를 다 상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많으면 별로 그렇게 막 허물될 게 없습니다. 은혜에 깊이 들여지면 그렇게 막 오금 걸고 막 마음속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은혜의 바다 속에 빠지면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고통이 얼마나 세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희들 때문에 늘 감사하다, 이게 가식이 아니고요, 거짓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적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면 편합니다. 은혜 속에 거하면 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이론으로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죄를 엄청나게 저질러 놨어요.
내가 해놓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하고 교제, 코이노니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귐이 있다. 서로 왕래가 있고 교통이 있다. 서로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사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원을, 코이노니아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코이노스란 말이 나옵니다. 코이노스란 말은 물론 공유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유한다라고 할 때 그 공유한다는 말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누시는 것,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늘의 신령 갖고 한 것과 땅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거죠. 우리하고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른이 애기하고 같이 해서 야, 네 거 내 거 다 같이 합치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1953년도에 전쟁을 이제 마칠 때가 됐죠. 한국 전쟁을 마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우리나라의 외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 같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방위 조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같이 조약을 맺은 나라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약은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변영태 외무장관하고 미국의 존 덜레스라고 하는 국무장관 서명을 했는데 그게 1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니까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게 의아한 것입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무슨 반도체가 있거나 조선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 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게 말이 돼요? 뭘 얻으려고? 미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저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무슨 득을 보려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나 뒤늦게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미국도 다 생각이 있는데 한국하고 방위 조약 맺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는데 왜 조약에 서명했냐 이런 것들이 빗발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어떤 이렇게 해서 그 조약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1년 후에.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하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를 하시겠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자원들, 영원한 생명들, 무한한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코이노스 하자.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좀 괜찮은 거 있으십니까? 맞아요, 괜찮은 거 있어요. 얼마나 되실까요? 얼마나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오래 갈까요? 미국하고 한국이 1953년도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하고 우리의 것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득일까요? 누가 이길 거야? 예수.

0: 주님 거 전부 내 거 되고 내 거 전부 예수님 거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이노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더러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만 보고 있으면 때를 탈 이유가 없어요. 함께 쓰다 보니까 때를 타는 거예요. 때를 타.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계셨으면 때 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와. 함께 하자. 이래서 무슨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오명도 들으시고 나중에는 모든 죄인의 그 것들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룩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언제든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신실하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이러고 성적이 나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좀 한다 싶으면 막 띄우고 못한다 싶으면 갔다가 찍어버리고 그런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것을 다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희망적인 게 없어요. 무슨 교회가 저렇나 싶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마어마한 그냥 너희들 이론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거처를 나누시고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흉악한 것을 다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시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직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막장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막장이 아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엄마, 오늘 엄마랑 점심 먹고 옛날 논밭도 둘러봤는데 예전보다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났어. 엄마는 늘 말없이 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잖아. 그 사랑과 믿음 잃지 않고 나도 엄마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낼게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1: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하는 딸. 괜히가 아니죠. 오래 바라본 사람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이 눈물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어느새 연세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어머니에게 쓴 딸의 눈물 어린 편지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걸 어떤 순간에 실감하게 되는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을 때,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혹은 오늘 이 딸처럼 함께 걷다가 문득 느끼는 순간, 그때 오는 먹먹함이 있잖아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먹먹함이요. 오늘 편지에서 딸이 엄마를 표현한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말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게 엄마라고요. 크게 뭔가를 해준 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엄마의 모습. 그런데 그게 딸한테 남았습니다. 엄마처럼 나도 살아보겠다, 이런 말로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신앙은 말로 가르친다고 다 전해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저 말없이 기도하는 뒷모습, 또 새벽에 성전을 향하는 엄마의 발걸음, 또 펼쳐진 성경책, 힘든 날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일상, 그걸 곁에서 보면서 자란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그 삶을 담고 싶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퇴근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어느새 내가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어떤 모습, 누구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내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 그런 생각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참여도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6월 9일 어떤 하루였습니까? 다양한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방명록 오늘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 여러분들께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자, 6월 9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행저질라 애청자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세상 그 자리에서 홀리원과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까지 같이 버무려진 그런 멋진 찬양이었어요. 자, 행저전라 오늘 6월 9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8173번님. 저는 모건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 중인 목회 후보생입니다. 오후 6시만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시겠네요. 8173번님, 반갑습니다.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4206번님, 퇴근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문 하시면서 찬송까지 신청을 해주셨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신청합니다. 찬양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4206번님의 신청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085번님,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집 가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저희 집 가훈이 생각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범사에 감사가 가득한 우리 7085번님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607번님, 기도문 기다렸습니다. 3338번님도 샬롬 기도문 부탁합니다. 챙겨가셨고요. 1231번님도 저녁 기도문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네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6월 9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십니다. 이 저녁 기도문은 행저질라,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의 메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녁 기도문을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받으신 후에 클릭하시면 바로 한 이미지가 뜰 거예요. 그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신 저녁에는 꼭 여러분 기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아마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진짜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을 많은 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한 곡 나누고 퇴근길 북소리 함께 하시죠.

0: 행저질레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퇴근길 북소리. 자, 오늘도요,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1: 아, 오늘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목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0: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1: 우리 저기 연초에 되면, 예. 입춘대길. 아. 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만사?
0: 형통.
1: 그렇죠. 오늘 제목은 형통입니다.
0: 아, 설마 만사 형통일까 이랬는데 형통이 오늘의 제목이군요.
1: 네, 두자 형통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형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0: 그렇죠.
1: 뭐 잘 일은 잘 돼야 된다. 막 형통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과연 성경에서는 진짜 형통이 뭘지.
0: 야.

0: 오늘 아마 책을 좀 많이 신청하시지 않을까.
1: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네요.
0: 네. 두껍진 않고요. 네. 실제로 되게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아, 형통이 이런 거구나라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1: 네.
0: 이 책 저자분이 이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설교나 또 이런 집회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기도 하고 또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전작 또 책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만나신 그런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1: 아마 이 저자분의 성함 이기용이라는 이 성함을 듣고 나서 아, 나 그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계실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이 쓰신 형통. 사실 이 형통하면요 목사님 아까 뭐 만사형통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0: 그럼요.
1: 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중년부터 형통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0: 전 요셉처럼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삶인데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형통되어진 어떤 결과.
1: 네.
0: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게 됐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졌어. 내 삶에 주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요. 오늘 저자 이경 목사님도 네. 형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가고 있는 과정. 정말 뭐든지 막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형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고 길이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그렇죠.
0: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냥 고통과 고난 없이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없어서 잘 부러진대요. 그 나무들 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겨울을 지나고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 이게 나이테도 생기고 나무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모진 시간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은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죠.
1: 네.
0: 우리 인생도 진짜 형통을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에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과 네. 함께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녹여놓으셨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북소리에서 나누고 있는 책은 형통입니다. 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형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0: 파트 1에서는요.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은 방향이다.
1: 방향이다.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그만큼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기도 하고 뭔가 빨리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누구는 만년 과장이고 만년 대리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단해져서 정말 그분이 필요한 그때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단단해졌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자리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에서 형통은 타이밍이다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1: 모르죠.
0: 그래서 근데 우리 맨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인데요. 전 제가 볼 때는 오늘인데요. 오늘 이게 돼야 돼요라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지금 너 그거 하면 다친다. 아직 아니야. 근데 우리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 네. 파트 1은 또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파트 2는 어떤 겁니까?
0: 파트 2는요. 파트 2의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희망이 안 보여도. 피디님, 네. 그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1: 언제요?
0: 일을 할 때요? 끝이 안 보일 때.
1: 하고는 있는데.
0: 하고는 있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결과가 나오긴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뭔가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있다면 꼬린 점, 끝에가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가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마냥 해야 될 때. 근데 그때 우리가 희망을 잃잖아요.
1: 네.
0: 근데 한편으로는 또 희망 고문이

0: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될 거야라고 계속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은 형통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형통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지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네.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해결인 거죠.
1: 아.
0: 그거 참 너무 어렵거든요.
1: 그쵸.
0: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게 된 거죠. 주님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많잖아요. 속상하죠.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육사님은 형통은 또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또 이루어진 것도 응답하신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형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 우리 차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형통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0: 네, 피디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1: 네. 좋습니다. 파트 2까지 목사님이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파트 3와 파트 4도 궁금해지네요. 목사님.
0: 뭐 파트 두 번째와 어찌 보면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읽어보니까 형통은 기다림이다. 형통은 희생이다. 형통은 사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1: 네.
0: 또 형통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형통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우리 서두에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고 정말 점점 저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1: 네.
0: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막 인생을 삶을 놓고 싶을 정도의 그런 우울한 밑으로 계속 내려갔지만 그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보니까 요셉은 불평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이게 나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형통한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1: 그게 형통이다.
0: 네.
1: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 들어요.
0: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이 저자 목사님, 이종 목사님에게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약간 좀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되게 힘듦은 되게 간과하고 내 힘듦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 글들이 되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내 현실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0: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어려움이지. 제발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매 순간 얘기했는데요. 그때 형통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려움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이곳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1: 지금 아마 광야를 지나는 중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형통이라는 책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파트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게 형통의 종착역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그 결론입니까, 목사님?
0: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누릴 것들을 지금 여기 연습하고 있다. 또는 이미 누리고 있다. 아직 누리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굉장히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나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은요. 형통한 사람을 사시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그 어려움이 내가 장차 누릴 또는 지금 이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 소망

0: 가진 사람들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목사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목사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지니 만사 형통하리라 하고 끝나잖아요.
0: 아, 갑자기 막 가슴이 막.
1: 네. 네. 그 찬송가를 사실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전심으로 소망하면서 부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 오. 하나님 나라까지.
0: 오늘 혹시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찬양 나가나요?
1: 어, 그럴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자, 오늘 이기용 목사님의 형통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어떤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의 방향을 걷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입니다. 잘 되는 인생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잘 가는 인생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오늘은요, 형통이라는 책입니다. 형통. 출판사는 두란노고요. 저자는 서울에 위치한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두란노에서 5권 책 보내주셨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사연을 취합해서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지금까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살아냈지만 문득 마음이 메마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다 보니 감사보다 걱정이 앞섰고 웃을 일보다 한숨이 더 익숙해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친 일상 속에서 작아진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연하게 지나쳤던 은혜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기쁨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작은 감사 하나가 제 마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제 곁의 사람들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복잡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자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691번님, 행저질라 퇴근길에 듣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요. 참아가면서 집으로 가는 게 극동방송으로 위로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집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녁이 조금 늦으셨어요. 1691번님. 보통은 7시 전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 때문에 8시 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찌됐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1691번님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자, 5101번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기도문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는데요.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5101번님, 의도치 않게 주어진 쉼의 시간 어찌됐든 푹 쉬시고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5101번님 축복합니다. 5329번님, 피디님, 행저질라가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퇴근합니다. 공원길이라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을 챙겨가셨습니다. 요즘 참 좋더라고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6시를 기다리신다고. 행저질라 덕분에 지루한 퇴근길이 너무 좋다고 이런 사연들이 도착해서 참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에 이 행저질라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5329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525번님 퇴근길인데요. 갓길에 차 세우고 유리 닦으면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생각보다 차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그냥 뭐 더러워졌나 보다 생각하고 조금 묻어난 편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막 되게 세차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힐링이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아직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7525번님도 깨끗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모쪼록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저녁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7525번님 반갑고요. 1234번님 오늘도 저녁이 어김없이 왔네요. 분주했던 하루 기도문으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고뇌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곤고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1234번님 주님이 이 마음 또 이 믿음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5976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지인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0315번님 아이 저녁 챙겨 먹여 학원 보내고 기도문 막차 타려고 서둘러서 메시지 드립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0315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기도문 6시부터 7시까지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둘러서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고요. 8320번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맘처럼 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8320번님 오늘도 살아내시느라 너무도 애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8320번님 오늘 주님 앞에 아픈 마음 그대로 내어놓으시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280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안녕하세요 행저질라 PD님 멀리 건강의 섬 완도라는 곳에서 대전극동방송 어플로 감사하게 잘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랍니다. PD님 수고하세요 라고 예쁜 사진과 함께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완도에서 대전극동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네요. 와 진짜 반갑습니다. 자주 뵈면 좋겠네요. 1280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106번님 항상 힘과 위로가 되는 기도문으로 오늘도 자녀들과 공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106번님 자 이렇게 저녁 기도문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오프닝을 꾸며줬던 청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오래 곁에 있어달라는 말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은 안부가 있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바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라던 바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도 이제 충청도 대전 충청권에 산 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약간 충청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충청권에서 이런 이 화법이 왜 이런 화법이냐 했더니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약간 은근하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확실치 않을 때 뛰어들고 싶지 않은 뭐랄까 우리 충청인들의 뭐라 그럴까 이 옳은 고든 성품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딱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김교 아니요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런 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저와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겨?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교회도 오시고 뭐 이것저것 헌금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뭐 속으로도 하시는데 막 뭔가를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약간 뭔가 이렇게 긴겨 아닌겨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열심히 해요. 괜찮은 것처럼 막 열심히 하고 혹여나 안 괜찮은 게 드러날까 봐 그거에 대한 뭐라

뭐랄까요? 좀 부끄럽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열심히 이거 하고 있지.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진짜 맞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고 저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분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이혼하시게 되셨대요.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신데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그렇죠?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근데 우린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그지 않아요? 내가 진짜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불안함과 온전치 못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못 해낼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 모욕을 당해도 행복하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온전치 못함을 가리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이건 되고 있나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온전케 살기를 원해? 근데 너는 그거 해내지 못할 것을 알아. 근데 너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이것을 기깔나게 만들어내고 싶죠. 아마 아까 남학원 그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누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영국인가 어느 유럽의 한 도시에 고도시가 있었어요. 진짜 오래된 동네인데 거기에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죠 여행 오고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한 어르신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신데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과 투어리스트들이 막 이 어르신 그 차를 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랑 안 어울린다고. 왜냐하면 왜 안 어울리냐 그랬더니 그 차가 노란색이라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센 노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 왜 이런 차 가지고 있냐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이제 막 올렸어요. 소셜미디어 SNS 같은 데 올렸거든요. 나 노란색 차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핍박을 받는다. 근데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에 노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노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핍박하면 되냐? 나도 노란 차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냐면 이 노란 전 세계 노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날을 정해서 이 동네에 모두 자기 노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전 세계 노란 차 집결의 날이 저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차 잘 모르거든요. 무스탕 있었고요. 동네 버스 있었죠. 달달구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소달구지도 본 것 같아요. 온갖 노란 차들이 이 마을에 집결한 거예요. 그죠? 왜 집결했다고요? 잘 보세요. 이 어르신이 내가 노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나는 이 동네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노란 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 노란 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나는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노란 차들이 이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쏟아 부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 거야? 크리스천은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는 못할걸? 하지만 내 영을 부어줄게.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노란 차를 가지고 끝내주게 잘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어. 너의 삶을 되돌아봐. 너의 삶을 이끌었던 게, 너의 삶을 채웠던 게, 너의 힘들고 어려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너를 위로했던 게 나의 영이었어. 너와 함께하는 나의 성령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사는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 알아? 난 믿어도 돼. 그 우린 그렇죠. 못 믿겠는데요. 정말요? 아, 못 믿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요, 우리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막 이걸 하고 있으면서 믿어줘 그런데 그건 또 못 믿겠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어도 된다고.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너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너의 모습, 깊은 곳에 그것조차도 나는 이미 사랑하고 너를 포옹하기로 한 게 나야 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께서 자신의 사연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하면, 이분이 어느 날 술에 진짜 많이 취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가장 친절한, 가장 멋있는 택시기사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기사님 하고 말하고요. 그 다음 장면, 담배 펴도 돼요. 왜냐하면 잔뜩 취하면 담배 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사님, 저 담배 너무 피우고 싶은데 담배 펴도 돼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피세요. 괜찮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피하셨어요? 다 피신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토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완치하면? 그래가지고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사님, 저 토하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토한다고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괜찮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들어와요. 오줌 마려워요. 그런 거예요. 여기 너무 취하니까. 너무 취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줌 마려워요, 기사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줌 마려 못 참겠어요. 싸세요, 싸세요, 싸세요.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담담하게. 그래서 이분이 감동한 거예요, 이 여자분께서. 그래서, 기사님, 제가 본 택시기사님 중 최고세요. 너무 너무 친절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 택시기사요? 저 대리기사예요. 택시기사가 아니라 대리기사. 계속 그 사람 차가 아니라 내 차.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사님 너무 스윗하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추하고 꼴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 부분을 이 기사님이 다 뭐 해준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죠. 담아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 누구 차예요? 기사님 차 아니에요. 우리 이 여자분 차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배우자, 자녀, 부모님조차도 우리 안에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신 나조차도 혐오하는 나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담아내줄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너가 가장 보고 싶어지지도 않는 너의 삶의 가장 그 어두운 영역, 너의 상처, 너의 두려움, 너의 후회, 네 삶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그 찌릿하고 저 더러운 거, 난 이미 가서 너를 품어주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그 부르심에, 그 성령님의 함께함에 반응할 때 우리 삶에는 이 아름다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연무대를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연무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니멈이 700만 원이에요. 한 3,000명 정도 오면 그 정도 하면은 가장 도넛 하나 좀 주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7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이게 2,100만 원이 모금이 됐거든요. 이건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처음엔 도넛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모금을 해주시니까 도넛에서 사이다가 추가되고 소세지 빵이 추가되고, 그러고 나서 전주에 이제 그 광고를 한 거예요. 평소에는 한 3,000명 정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듣고 나서 이날 4,100명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한 가족이 3,500명 분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군목 목사님이, 이 친구들 억지로 오는 거 아니래요. 원래 요즘엔 주말에 그 자기 생활관에서 쉴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온다는 거예요. 막 2, 3km를 걸어서 온대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셨어요 여러분? 막 뛰고 난리 나는 거? 저 반짝이 보셨어요?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응원봉? 저거 여러분 본인들이 돈 주고 산대요. PX에서 저걸 판대요. 그래서 훈련소에 오면은 저거를 흔들기 위해 아이들이 자기 돈을 주고 저걸 사가지고 와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군목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마음이 두렵대요. 그러니까 저거라도 가서 이걸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에 이 친구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편 되어줄 거, 여러분 편 되어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이 모든 준비의 과정도,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연결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 주시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알 수 없죠. 그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내 마음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이 친구들을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삶은 우리가 대단한 걸 해내가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처절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곳에 성령님께서 스며들어 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그거 실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제 동생이 사실은 미국 살거든요. 13년 만에 제 동생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네 집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 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동생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있어요. 걔 이름이 하율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동생네랑 저희랑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7, 8년 전에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근데 디즈니랜드를 가면 아이들은 즐겁고 어른들은 죽어갑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막 신났어요. 근데 하율이가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마니까 같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얘는 유모차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얘가 너무 세상 부럽더라고요. 저는 다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유모차 타고 완전히 다니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유모차 타고 그냥 얌전히 가면 되는데 얘가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팔을 이렇게 벌리더니 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안아줘 막 이러요. 아,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가장 편한 놈이 왜 자꾸 안아달라고 하지? 근데 얘가요, 알아요.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애들은 이거 되게 잘합니다. 안아줄 놈을 잘 찾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안아달라고 안 합니다. 누구한테 안아달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만 보면 큰나빵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저걸 안 안아줘요?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요. 어, 그래 하유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안으면은요,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거, 평소에도 힘든데 디즈니에서 더 힘든데 이거 들고 다니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얘가요, 저를 기어 올라갑니다. 확 그러더니 확 기어 올라가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재수 씨는 저를 보면서 아유 하유라 너 큰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애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계속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왜 이럴까, 지 세상 편안한데 유모차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얘가 저한테 귓속말 해줬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이쪽 귀에 우선 침을 흘렸어요.

0: 막상 갔더니 보이는 게 다 뭐예요? 궁둥이에요. 디즈니랜드가 아니야. 궁둥이랜드예요. 유모차 타고 있으면 궁둥이 명령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분명, 잘 들으세요, 궁둥이만 있을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큰아빠한테 안아줘요, 큰아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궁둥이밖에 안 보이죠? 궁둥이밖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실한 건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궁둥이를 넘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 뭘 하면 됩니까? 하율이한테 배워야 돼요. 뭐 해요?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거잖아요. 내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내 삶에 궁둥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넘어선 나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궁둥이를 넘어선 그거 저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0: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의 진짜 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 정직, 만족, 건강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마음에 자리 잡은 복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 사람을 살리는 정직한 말,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로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할 때 삶은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시네 감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잔 발모어의 곡으로 I Will Follow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정직함과 겸손함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The Revolution 중에서 크리스틴 노클스의 곡으로 This to the Earth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대표곡이죠. Nothing을 오늘은 단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에뮤 뮤직의 찬송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Olaf's Excelling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에뮤뮤직의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Olaf's Excelling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 선수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5329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지선 전사님, 운동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선남이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듣게 했어요. 언제 소식을 듣나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사님도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아기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할머니 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기쁜 소식 또 내 삶의 노래로에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5329번님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이 시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샵 9330 문자메시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아이빅밴드의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들으셨는데요.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창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그늘, 바로 콤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누군가 무심코 그 약점을 툭 건드리면 순식간에 마음은 무너지고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붙은 게 아니라 대열의 맨 뒤에서 지치고 뒤처진 가장 약한 곳부터 파고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와 유혹들은 늘 우리의 단단한 곳이 아니라 상처받고 헐거워진 콤플렉스의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약점을 찌르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주저앉히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시선을 오직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세상의 거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든든한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나무에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리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앞서 우리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파고드는 세상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 누군가 내 숨겨진 콤플렉스를 건드렸을 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마주한 누군가의 뾰족하고 모진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불현듯 떠올렸을 때, 그 순간부터 불안과 걱정, 염려라는 날카로운 바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내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 아픔과 무게를 차마 견디다 못해 결국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왈칵 울음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찔려 아파할 때 주님은 울음을 터뜨린 우리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시며 그 찔린 상처 위에 부드러운 손을 얹어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바늘이 아무리 아프게 찔러대도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뾰족하게 찔러오는 그 염려의 바늘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덮어주시는 주님의 요새 안에서 평안하게 숨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아말렉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싸워주신다고요. 자,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진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에이드리안 마쇼와 김세희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주 찬양과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세 곡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요즘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기드온 300용사 프로젝트. 대전극동방송의 한 해를 이끌어가 주실 300분의 동역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묵상.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길을 맡기라는 것은 내 계획과 방향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루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뢰 위에 내 삶을 세울 때 그분은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직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나드향워십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1954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딸의 직장 퇴사 문제와 큰아들의 새로운 직장을 위해 공부 중인 것, 그리고 막내 아들의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고민이 많지만 제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귀한 고백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본다는 1954번님의 깊은 고백이 정말 감동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걱정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6856번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시설에서 오는 학생이 있는데 수업을 듣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지켜보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제가 뛰어넘어야 하는 산은 무엇일지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너무 힘이 듭니다.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어떤 행동에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가 더해질 때 오늘 6856번님의 고달픈 한숨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6856번님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소진영님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곡 띄워드릴게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자리를 주저하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와 언제든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니?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의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생색내지도 말아라. 나의 사랑아, 나에게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도 들려주고 싶구나.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단다. 너의 마음을 듣고 싶단다. 오늘 은희의 보좌 앞으로 즐거이 나오렴. 이 시간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참 복된 시간이란다. 나의 사랑아, 너의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고 깊어져가는 이 시간이 나는 너무나 좋단다. 너의 목소리와 진심 어린 마음을 듣고 싶은 하늘 아버지가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6856번님을 위해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약.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셨던 고 이희대 박사님은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셨는데요. 암을 고치는 의사셨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암을 치료해 가던 중 계속되는 재발로 11번이나 수술을 받았고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계속 진료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서로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곧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소외되고 있던 의지할 것 없

있었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가 부른 Offering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에 연연하실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부가 드린 전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꿈 있는 자유의 목수의 이야기, 조준모가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Rock of Ages, 스테픈 맥워터의 Old Rugged Cross까지 들으셨습니다. 2735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형제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금요 예배 후에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빵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소금빵 교제하시죠. 신청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네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옹기장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에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졸업식을 앞두고요. 어느 날 학생들을 한 명씩 교탁 앞으로 불러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는 작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개의 리본을 더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구나. 그중 한 학생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을 해준 근처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부사장은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악덕 사장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겨 거기로 들어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장님도 그 누구보다 다감한 사람이라는 거를 부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에게 리본을 받은 사장은 깜짝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며 리본을 건넸는데요. 아빠의 진심,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와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장을 용서해줬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작가 헬리스 브리지스가 실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쓴 소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사장이 용기 내서 사장에게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러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로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고, 또 누군가가 또 그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굳어져 있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요 또 닫혀 있었던 문도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용서를 이끌고요 용서는 결국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그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허미인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였습니다.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였죠.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억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장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나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 그 사람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은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고 마이어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낙심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특권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자마리스 칼바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뢰드림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미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발론의 The Great Story였고요. 두 번째 곡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P.R. Worship의 죄에서 자유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스의 Believe for i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참 많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살피십니다. 해결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낼 능력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뿐만 아니라 두 개의 AM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또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는 북녘당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던 지난 70년처럼 앞으로도 7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겠다라는 굳건한 각오 아래 이 사역에 함께할 많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 요청드리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각 지역에서도 함께 1년에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많은 후원자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방송 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1분 1초라도 끊김없이 잘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북한 바로보기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지역 밀수단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계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0: 예.
2: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0: 예.
2: 조중 간의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0: 네.
2: 합니다.
0: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이는 26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0: 네.
2: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 통제한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0: 네.
2: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0: 네.
2: 합니다.
0: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0: 있을까요?
1: 네, 얼핏 보면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0: 네.
1: 이런 공문

0: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1: 네.
0: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 네.
0: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 예.
0: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예,
0: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의 주요 웨어버리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0: 미술을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1: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의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1: 예.
0: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예. 하는 것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1: 네.
0: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네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밀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1: 네.
0: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분화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1: 네.
0: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의존을

0: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주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물가와 내수 경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차와 SK, 두산, 게임업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AI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2연패에 성공하며 올 시즌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하다며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공군 사령관 조카의 사형 집행이 보류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학생들이 농촌 동원 대신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며 예술 소조 활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60원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20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에 나섰으며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도 해외 투자와 자금 수요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면서 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입 쇠고기와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뚜렷한 요인이 부족하다며 환율이 16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성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며 인공지능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경영진과도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세계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게임 기술이 로봇과 인공지능 훈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두산그룹과 SK그룹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AI 인프라, 로보틱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회동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제조업, 게임 기술을 AI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에 이란 전역의 군사 경제 시설을 타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여서 해당 전선에서의 공습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에 나설 경우 강력한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위페이와 1시간 넘는 혈투를 벌이며 체력을 소모했음에도 결승에서는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에 성공한 뒤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마다 정상에 오르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안세영은 올 시즌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고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 일부 실적치 자료 등을 반영한 결과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중심으로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5.9% 늘었고 수입도 기계와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개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고 지난해 1인당 GNI

실질 국민 총소득은 36,9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북한 공군 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구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한국 영상물 등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 역시 다량의 불순 녹화물을 보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시청한 데다 이를 유포한 혐의까지 적용돼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면서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특별 사면 형식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강조해온 법 집행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내기 등 농촌 동원에서 제외돼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농촌 지원 대신 성악과 악기 연주, 무용 교육 등을 받으며 각종 공연과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술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술인재 육성과 체제 선정 효과를 위해 예술 소조 활동을 강조하면서 관련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농촌 동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반 학생들은 여전히 모내기와 각종 노력 동원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 소조 선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양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 희천, 오후부터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13도, 희천 12도, 강계 11도, 자성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희천 22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5도, 개성 14도, 신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신계 23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풍산 7도, 장진 6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9도, 장진과 풍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청진과 웅기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성진과 무산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2도, 무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0: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믿어보라. 반드시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 이생과 저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있는 현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세계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데 9억 2,500만 명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그러죠.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3초에 한 명꼴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2만 8,800명, 한 해에 1,051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주로 굶어 죽는 애들이 5살 미만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해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의 양식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0조, 1인당 95kg 배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불공평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복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병자 고치다가 하늘로 가셨어. 가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직 가장 세계의 절반의 인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과 형제의 모습 속에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박지혜 자매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고향 북녘당에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북녘에서 선생님 혹시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네, 제 어릴 때 집에 가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다가 한번 거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없지만
1: 네.
0: 그때 들었던 그 억양이나 그때 순간이나마나 감정 느낌. 느낌이 너무나 여유롭던 것 같아요.
1: 이곳 남한에서 하는 방송.
0: 네, 너무 그 방송 소리가 가슴에 느낀 게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나 살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말투가 많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억양이 다르니까.
1: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0: 네, 내용은 무슨 보도하는 그런 그 특별히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1: 뉴스 같은 느낌?
0: 네네네, 그런 뉴스 같은 거였어요.
1: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거.
1: 선생님이 우연히 이렇게 하시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0: 네, 우연히.
1: 돌리다가?
0: 네네, 우연히. 네. 거기 전파가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래도 황해도다 보니까
0: 네, 가까우니까
1: 더 그 전파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죠.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허기심이 그 한편으로는
1: 네.
0: 네, 하고는 좀 신기하고 와, 내 억양이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네.
1: 근데 일부러 두 번, 세 번 찾기까지는 좀 힘드셨나 봐요.
0: 네, 그 후에는 그래서 겉 비슷한 점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이렇게 찾으려고도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잘 안 잡혔군요.
0: 잘 안 잡혀요. 어찌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1: 아, 네. 이게 지형,
0: 네네네.
1: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지금 이 방송도 FM, 뭐 AM 해가지고 주파수를 달리해서 보내긴 하지만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있고 짧고 세게 가는
0: 네네.
1: 주파수도 있고 멀리
0: 네.
1: 밤중에 새벽에 가는 게 있는데 네. 아쉬워요. 선생님이 더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0: 네.
1: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서 계시잖아요.
0: 네.
1: 지금 이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0: 네.
1: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0: 네.
1: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0: 네.
1: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1: 아.
0: 네. 무슨 이렇게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돈 있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어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래서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1: 선하고 착하시고 통이 크시고
0: 네.
1: 인도해 주시는
0: 네.
1: 하나님이
0: 네.
1: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0: 네.
1: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게 불을 껐다 켰듯 키듯이 이렇게 탁탁탁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0: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북한 땅에서 네. 이렇게 중국까지 무난하게 오게 됐고 중국에서 20년 동안 무난하게 살게 했고 또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한국 땅까지 오게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인도함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0: 아멘.
1: 네. 이게 진짜 그 오는 도중에 잡힌 사람도 많고 이게 중국에 정착하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나간 사람도 많고 저도 네.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땅에 오면서 잡힌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무난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제가 정착도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은혜로 시작돼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또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2: 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배척하잖아요.
1: 맞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학교 때도 그 교과서에가 있는 그런 거기에도 이런 선교사라는 말은 있거든요.
2: 네.
1: 거기는 진짜 그 선교사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악독하게 하거든요.
2: 아.
1: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선교사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냈고 20년 동안 접하지 못하고
2: 네.
1: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대사관에서부터 찬송가를 접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런 찬송가가 있구나 하는 걸 거기에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서 나온 그 동기 그분들이 그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2: 네.
1: 보면서 그분들 말도 들으면서 아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찬송가가 너무 많고 그거 다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2: 처음 그러면 성경책을 그렇게 접하시고 나서 사실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 네.
2: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1: 네.
2: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1: 네. 거기 성경에가 그 요한복음
2: 네.
1: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 이 구절이 너무나 아, 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믿는 자는 영생하리는 한다는 그런 그 뜻이 제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2: 네.
1: 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잘 되고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2: 아멘.
1: 네.
2: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또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1: 네.
2: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1: 네.
2: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을
1: 네.
2: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2: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1: 네.
2: 꼭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전해준다면 어떻게 네. 할 수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순조롭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고 옳은 길로만 거둔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외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한다 같이 있는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같이 하면 외롭지 않고
2: 네.
1: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덜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평안이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0: 마지막으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고향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1: 네. 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향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날만 온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0: 아멘. 네.
1: 우리 하나님 꼭 한번 믿어보세요.
0: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 너무 좋아요.
1: 네.
0: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1: 네네.
0: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 네.
0: 감사의 고백들이 절로 나온다는,
1: 네, 맞아요.
0: 은혜들을.
1: 네, 진짜요. 또 모든 거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0: 아멘.
1: 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것도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죠.
0: 아멘.
1: 네.
0: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1: 네,
0: 것이 감사인.
1: 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네, 다 맡기고 싶어요.
0: 아멘. 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은혜의,
1: 네,
0: 여정, 감사의 여정을,
1: 네,
0: 우리 박지혜 선생님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 네,
0: 이 얘기를 지금은 전파에 실어서 북녘 땅에, 고향 땅에 보내지만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와서요,
1: 네,
0: 저희가 마주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1: 네,
0: 같이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거자는 좀 믿으면서,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박지혜 자매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참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머사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0: 16절을 본문으로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육상 선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게 영국이 자랑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들의 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은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에 당시 전 세계 매스컴은 100m의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그러자 나는 주일은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럴 필요 없다. 그리고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서 난리 났죠. 나라를 생각해야지. 네 개인 신앙 때문에 그러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금요일 날 파리 올림픽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400m 유력한 메달 후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100m 전공인 에릭 리들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400m를 뛰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400m를 시작부터 100m 달리듯 한 거예요. 놀랍죠? 400m를 모두 끝까지 도는데 100m 달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육상 종목의 그 메달을 400m에서 땄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시했던 에릭 리들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이 깔뱅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그런 게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 장로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러 왔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 왔냐고, 아니 입장권도 없잖냐고, 감사 입장권이 없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요, 기억하되 그것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는 현미경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귀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한번 감사하고 말라, 뭐 웅골지게 한번 감사해 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있어요. 혹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불평거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리가 없지요. 주실 리가 없어. 거기에는

인정하면 불평불만의 하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 왜 내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재능이 있으나 마나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나를 위해 왜 해산의 고통 겪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45장 1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런 대목,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을 선언하는 대목에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해방시키는 건 좋은데 왜 고레스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주십니까? 아니, 구원은 좋지만 왜 우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죠. 아니, 고레스 이방인을 통해서 왜 해방시켜 주시건, 뭐 다윗 후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건, 해방의 은총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핑계대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받아야 될 너를 구원해 주는 나 여호와의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나 진흙은 이러한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 역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춘 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다툼이 있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만사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가지고 진흙이 되어가지고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평가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자가 마치 법을 만들 입법자처럼 처신한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낳아주신 것에 따지는 것은 불효가 되는 것처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삶의 방식조차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지는

0: 무슨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킬 때는 고레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세운 것은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너희들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도기장이신 조물주의 손안에 있는 진흙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나는 그런 뭐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심마다 때마다 경험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절대주권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뭘 아끼겠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걸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꼭 붙들면서 현실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불만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게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갖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에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감격도 없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범죄하다 얻어 터지면 울고 불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웬걸 다음에 똑같은 상황 되면 울고 불고 다짐했던 것 싹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죄를 지으려고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다음번에 불평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1: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0: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막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외에는 근데 저 말씀은 뭘로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번이면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것처럼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 속에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되는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 열매가 풍성할 수 있었어요? 밥은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일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 여건의 먹구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날개로 박차고 비상하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번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오니까 나 이번 주부터 감사하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처럼 불안해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뿌리 내리는 이것이 되면 감사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오도록 됩니다.

0: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 뿌리 내려야 감사가 나와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분은 감사해요. 똑같이 투병 생활하는데도 감사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데도 어떤 분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매사 불평하고 원망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겠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지 투덜거리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라고 믿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강조하는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감사 넘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의 주재자 주님. 이걸 믿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내가 지금까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리 뭐 상황 안 알아봐도 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속성을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는 감사고 불평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한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인생 주인 되어야지. 이러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감사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업 있잖아요. 보험. 그 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존스 오트만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도 그중에는 기독교인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아하 왜 감사가 없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둘씩 세어본다면 감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걸 작사한 겁니다. 물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려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빈약하면 감사 열매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리트머스가 있어요. 식음석이 있어요. 감사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 열매가 요즘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요즘 감사 열매가 거의 없다. 이런 믿음 뿌리가 지금 유태위태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양분처럼 받아들여야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감사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말씀 받으니 말씀의 근거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게 바로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다 똑같다. 교인이라고 똑같은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인이 있고 미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그걸 뭐로 보고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를 보면 알아요. 본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응답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해요. 왜? 내게 소원을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럼 이건 분명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아직 하나님의 자세한 방법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간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감사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 믿음에 맺히도록 돼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말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은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려고 애쓰면 제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납되리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 기도도 응답받아야 살맛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모든 일에
0: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감사거리가 쫙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은혜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막 보는 영적인 현미경인 감사가 빠지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주제로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대 서울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하늘빛이 많이 어두운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구름이 온종일 하늘을 가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9도, 서울과 강릉, 부산이 17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6도,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과 춘천이 14도, 신의주 13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목포 27도, 춘천, 강릉, 서울, 부산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함흥 23도, 강계 21도, 해산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 모두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은 수요일이지만 어두운 구름 넘어 곧 다가올 소망의 그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첫째, 그의 합당한 징벌이 따릅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해요.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불신결혼했음을 알게 되자 백성을 책망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불신결혼을 막을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결혼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단의 책망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 혹독한 징벌을 통과하면서 시편 32편과 51편에서 가슴 치는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아픔과 징벌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징벌을 받으면서 결국 인생 말미에 이르러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옥 같은 시편을 남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이 땅에서 조금만 뭔가 되었다 싶으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교만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죄로 받게 된 징벌이 혹독하다고 생각하나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징벌을 통해 후회와 자기 연민에 빠지나요? 아니면 회개로 나아가나요?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둘째, 자기 죄에 대해 분수령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해요.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분수령적인 회개였어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죄 고백과 동시에 죄 사함이 선언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죄를 고백했다고 바로 용서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죄 고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음란이나 간음, 도적질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자기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권세의 정점에 올랐을 때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 자기 사랑에 취하고 말았어요. 초기 기독교의 사막 교부들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 고 말했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곧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평생 이어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성숙은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향한 모든 지적과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칠까 고백합니까? 아니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까? 태아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며 정욕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자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10여 년간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지요. 급기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처럼 유부남을 만나는 죄까지 지었어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직장 동료가 선물한 큐티인을 읽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공동체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가 끊어지길 간구하니 불륜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후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에 신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려 태아가 시각과 청각 이상 심장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받아봐도 이런 경우 대부분 아기를 포기한다는 소견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어요. 아이가 저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저의 죄를 회개했고 16절의 다윗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요.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 유아 세례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선물임을 깨달아요. 100%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의 1대1 만남을 삼가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에 빠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동시에 나단을 통해 분명히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에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어요. 바로 이것이 징벌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면서도 자비를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예고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과는 달라요. 나단이 미리 경고해 주었기에 다윗은 그 징벌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곧 큐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고 회개할 때는 나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보면서 저희 또한 주님을 업신여긴 죄를

0: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벌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 삼고자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벌 앞에서 체념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적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덤 미스터 소일의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즈덤이스터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

0: 만나고 체험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에서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계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정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정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응?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밤을 세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사랑에서 오는 신뢰는 교만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지식, 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용은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은 가슴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펴고 또 더 큰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특별한 선물의 날로 이 하루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코이란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으면 5에서 8cm 정도로 자라고요. 수족관에 넣으면 15에서 25cm를 자라지만 이 코이란 물고기를 강물에 넣으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큰 가슴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내용의 크기와 폭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얼마나 큰 가슴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크기를 점점 키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커지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아주 폭넓어질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 밑에서 바라보는 세상, 산 중간에서 바라보는 세상,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적국의 수도에 가서

0: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고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전 이해가 있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미 결정을 해놓고 행동을 합니다. 거긴 안 됩니다. 거긴 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빈 의자를 머리맡에 늘 놓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긴 사람도 앉지 않는데 왜 빈 의자를 머리맡에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지.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되 나를 전도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의자를 앞에 놓으세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꿈, 바라보는 크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조금은 두렵습니다.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가슴을 키워라. 너는 큰 자다. 오늘 여러분은 큰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격려하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B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사랑과 긍휼로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로 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투정 많은 나의 말도 잠잠히 들어주시고 불평으로 찡그린 우리의 얼굴도 두툼하신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0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0: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예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직통 계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언은 미리 앞에 있는 일을 점치고 알려주고, 이 의미보다는 맡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에 관해서 그 6절에 보면 이것을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요 네 개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이 예언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는데, 이 계시 같은 경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는, 조명하시는 역사, 요게 이제 계시의 차원입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의 계시가 가장 권위가 있고 중요한 계시이고, 이 계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계시를 많이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많이 안 읽고 계시만 받는다고 맨날 산으로 들러 가서, 옛날에는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엉뚱한 계시가 나오죠. 우리는 계시를 어디서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집에서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시의 측면을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공부를 하고 교리라는 것이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라는 건데, 이 예언은 앞에 있는 계시, 지식이 갖고 있는 이 측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각자의 삶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도 일종의 번역의 작업입니다. 번역을 해서 이제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 작업이 이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언의 네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은 단순히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길을 내시고 감동을 주시고, 두 가지의 선택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예언, 계시라는 표현보다 뭐라 그러냐면 섭리적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섭리라는 거는 두 차원이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섭리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죠. 그래서 이 섭리는 기도, 섭리적인 인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 섭리적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섭리적 인도하심.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섭리적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섭리적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은 방언과 통역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다 어디에 문맥 안에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문맥 안에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막 큰 소리로 혼자 이 공예배 때 다 드리는데 막 찬양하면서 혼자 샬라샬라 따따따따 하고 막 이 방언을 하는 거죠. 한참 하고 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글쎄 모르겠어 막 감동해서 말을 했는데 모르겠네. 침은 엄청 튀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위한 거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예배의 유익을 위해 하라는 거죠.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 기도를 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기도하게 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하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심히 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다. 이게 뭐냐? 마음의 열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은 뭐냐면 우리 영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중심적인 기능 중에 중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우리의 지식, 또 정, 감정, 의는 의지가 자리 잡은 곳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적으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15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그것에 내 마음이 함께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영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spirit and truth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으로만 예배하면 뜨겁고 좋긴 한데 마음에 이게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또 진리로만 하면 꽉 채워서 좋긴 한데 아이고 막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게 영과 진리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언도 그렇죠. 16절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말로도 아는데 막 얘기를 하고 확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영으로 축복을 하면 우리말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 예배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인지적인 이해,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해를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야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 중에는 보면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 덮어놓으면은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믿어지지 않는 분에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고 같이 이 성령의 역사와 지적인 것들이 통합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중반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이라는 것은 뭐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하려면 내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동의가 돼야죠. 자,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감사를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방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깊이 있게 탄식하며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게 1만 마디, 여러분 1만 마디 말하려면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는 깨달은 다섯 마디로 말하는 것이 낫다. 공동체가 변화하려면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러면 신기하다 이러다가 끝나면 나중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말씀의 씨가 심겨져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 열매는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 지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을 포함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21절에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8장 11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계속 돌아와라 회개해라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자 아수르를 보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 아수르 방언을 말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의 강박께서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처음 받으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 이런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은혜구나. 방언을 처음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기도하게 되고, 뭐 조금 기도하면 한 시간 가고 조금 기도하면 또 한 시간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걸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허락하신다면 통변과 이제 같이 받는 거죠. 통역하는 은사와 그 통역해서 내 마음이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 통역이죠. 자기가 알 수 있는. 근데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몇 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는데 뭐 이게 잠깐 뭐 좀 들으면 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샬라샬라 하는데 이게 또 확 황홀경에 빠지니까 10분, 20분, 30분 계속 앉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한다고 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누가 좀 통역을 하면 좋겠다. 요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여기 그 다음 보시면요. 22절 중반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가슴에 폐부에 막 찔리도록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다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약간 이제 움찔한데 그다음부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처음 믿는 분은 왜 다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멀쩡하는 사람들이 확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이해가 돼야 예배에 동참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방언은 어떻게 해요?

0: 내가 주 앞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에도 같이 통성으로 한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또박또박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사실은 대표 기도가 참 중요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해야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눈 감고 그냥 와서 대표 기도하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러나 24절에 방언은 그렇게 된다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자,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 내가 온다고 내 친구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그래서 너 내 얘기 했냐?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통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장의 나눔을 할 때나 성경 말씀을 이웃과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웃 중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나 믿지는 않지만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두가 함께 이해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고 동시에 성령으로도 충만하여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다섯 마디의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낫다는 사도의 단도직입적인 당부를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이 교인들에게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다가왔고 불신자들에게는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받는 상황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고 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방언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사도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0: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죽음 상황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애자만 들어도요 막 진짜 다리가 후달달해지거든요. 왜? 430년 동안 얼마나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선임병이 막 옛날에 군대에서 그 구타할 때 말도 안 되게 막 구타한 선임병 어디 가다가 예? 길에서 만났다 평생 거기서 막 군기 쫙 잡 그게 평생가 예? 그 군생활 그 3년 동안에 군기 잡힌 것이 평생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막 짐승처럼 학대받았다 430년 그런 군대들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심히 뭐해서?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삶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애굽 종살이의 고통도 있고 출애굽 기적의 은혜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도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좋은 일도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축복 인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험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축복 인생의 공통점은 그 험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한 길로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은 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애굽 군대가 다시 바로 왕이 완악해져서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온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애굽 군대가 붙잡으러 와도 이 도망칠 수 있는 확실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왜 도망칠 수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1코스, 2코스, 3코스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란 코스가 있거든요. 어떤 건 쉽게 통과되지만 어떤 코스는 진짜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특징은 항상 이 고난,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코스도 하나님이 꼭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죠. 바로 왕이 아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애굽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잡으러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것은 바로가 욕심이 생겨서 이제 다시 잡으러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도 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약한 사람을 막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셔도 만만치 않은데 이 고약한 사람 심령에 불을 질러가지고 막 그 고약한 사람이 더 그냥 팔팔 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느냐? 그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홍해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죽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죽음 상황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통 상황과 이 죽음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문제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문제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지금 이 홍해, 이 애굽 군대 이 고통 상황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뭐 하심 가운데 있다? 계획하심. 어떤 고통 상황, 죽음 위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예,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더 잘 되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생활? 우리가 수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수학 생활은 항상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돼. 7 더하기 8은 몇이요? 15요, 15. 30 더하기 30은 60이요, 60. 이게 수학 생활이요, 수학 생활. 예? 우리는 수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이 눈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면은요,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원수 대적 마귀가 막 너무 좋아해. 에? 왜 좋아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마귀가 지금도 막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불렀을 때 울어, 배고플 때 울어. 막 숨길라거든. 그러다가 그냥 삼킬 자지면 확 삼키는데, 원수 대적 마귀가 가장 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불신앙의 눈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원수 대적 마귀가 뭐 한다? 바로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응?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어떤 고통 상황, 죽음 위험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 삶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떨어진 거 짓밟힌가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 저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100% 믿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이제 안 된다고, 더 이상 아니라고, 끝났다고 그래도요, 막 이 가슴에, 예?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니까 누가 봐도 포기할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고통 상황과 죽음, 이긴 그 위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어떤 그 고통 상황, 그 위험, 힘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라. 다 주께 맡겨라. 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돌봐주셔. 고통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 실패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시켜 주시고 전화 위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삼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막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허락해도, 자꾸 불신앙의 눈 가지고 원망, 불평 오면 누가 확 삼켜?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번 일 때문에 그냥 예? 막 쫄딱 있는 거 다 그냥 다 털털 예? 거기다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털털했어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의 이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재앙을 기억을 하고서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 기적을 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애굽에 가서 항복하려고 하고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우리 가만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 막 전쟁 나면 가서 그냥 화살 바지로 죽고 에? 또 그냥 살면 좋은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에? 그냥 둬라. 이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제 점장 견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느니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냥 놔둬라. 에? 왜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또 다시 끌려가면 막 싹 또 그날 밤에 막 잠잘 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우리 다시 왔습니다. 우리 잡으러 왔죠. 우리가 알아서 왔습니다. 에? 그냥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에? 살려주셔. 그래서 간 사람들 이 정도 말할 정도는 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사람까지 다 기록하자 하면 성경이 막 두꺼워져서 그냥 이것만 기록해 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예, 행하시는 뭐 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땅굴을 파든지 배를 만들든지 빨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새총 가지고 따발총 막 따발총 알죠? 이 탄알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빵 뭐 총알이 막 이게 따발총이요. 따발총 가진 군인하고 새총 가지고 동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서 막 새총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 솔 이 펌 잡다가 벌써 총알이 빨리 와. 이 펌도 못 잡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군대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야 오늘 본문

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군대하고 뭐 싸워도 무슨 뭐가 안 까닭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에?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이십니다. 출애굽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용사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부당하게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막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해도 어떻게 저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막 기도만 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센 사람하고 누가 가서 싸워서 그냥 싹 혼내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와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고난 사건, 이 죽음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4절 한 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 사건, 죽음, 위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기관 찾아갔더니 인감증명서 두 통 떼오시고 주민등록등초본도 주소지 나온 거 다 떼오시고 그러면 그건 떼다 줘야지. 그것도 막 안 떼다 주고 관계 기관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만 찾으면은 하나님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은 하되 누가 싸우시도록 하자?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번이 예배 성공을 해야 돼요. 뭔 성공?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진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대신 이 엄청난 문제와 싸워서 하나님이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도록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싸워서 부부간에는 뭐 좀 싸워가지고 뭐 설거지를 뭐, 예? 아침은 뭐 당신이 오시오, 저녁은 내가 하고, 그까지 그 설거지 건강해서 그냥 아침 점 저녁 다 하고 수만 있으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를 따라가십니다. 문제 해결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사건, 죽음, 위험을 만나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하십니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 뭐 가운데 있다? 계획하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누가 친히 싸우시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도 절대로 불신앙에 눈 갖지 마시고, 무슨 눈 가지고? 믿음의 눈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0: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군산 해망동 교회 박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 곧 믿음 좋음이라고 착각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목사님, 우리말 중에 그래발이라는 말이 있대요.
1: 우리말이에요? 그래발? 그래발. 처음 들어봅니다.
0: 한옥이나 전통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이 쓰는 은어라고 하는데
1: 예.
0: 그 석가래 같은 큰 나무를 치수에 맞춰서 자를 때 원래 정해진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겨서 자른 부분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재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자른다고 예. 하는데 그거를 그래발이라고 합니다. 목수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나무를 길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다 보면 생각지 못한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죠.
1: 아...
0: 나무가 길면 나중에 조금 잘라내면 그만이지만 처음부터 딱 맞춰 잘랐다가 단 1cm라도 짧아지면 그 비싼 기둥을 아예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남겨둔 부분을 잘라 없애는 것을 그래발을 접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네요.
1: 아하.
0: 빈틈없는 목수들의 세계에서 일부러 남겨두는 이 그래발이야말로 집을 안전하게 올리는 진짜 지혜라고 합니다.
1: 아, 어렸을 때 뭐 만들기 할 때 요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기둥나무에 그래발을 두는 이 목수들의 네. 지혜 참 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의 집에도요 이런 그래발 같은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0: 맞습니다.
1: 되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나서면서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팽팽한 시간표를 짜고
0: 네.
1: 내 계획과 내 기준에 한치의 어긋남만 생겨도 조바심 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감정 쏟아낼 수도 있는데요.
0: 네.
1: 마음의 그래발, 이 마음의 여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집은요 넉넉한 여유 속에서 지어집니다. 곁에 있는 지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내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여백이 있을 때
0: 네.
1: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가정들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0: 네.
1: 골로새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시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0: 아멘.
1: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0: 아멘.
1: 아멘. 내 생각대로 상황이 다 흘러가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워주실 넉넉한 은혜를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넓은 그래발을 둘 때 우리 삶이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성전으로 완성될 겁니다.
0: 아멘.
1: 아멘.

0: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와, 이 사람 되니까 진짜 슬픈 마음이 확 사라지는데요, 예. 목사님.
1: 세상에 기쁨이 예. 됩니다.
0: 똑같은
1: 할렐루야.
0: 찬송가인데도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컴온! 이런 찬송가에 컴온! 이런 게 나오고 말이에요.
1: 깜짝 놀랐네요.
0: 그렇습니다. 아주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셨을지 믿습니다. 막 저희도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인데
1: 들썩들썩.
0: 아마 운전하시면서도 뭐 화장하시면서도 아마 들썩들썩 하셨을지 믿습니다.
1: 운전하시면서 화장하시면 안 되고요.
0: 예, 아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1: 아, 운전하는 쉬며. 사람과
0: 그리고
1: 화장하는 사람들.
0: 왜 이러세요?
1: 그렇군요.
0: 네, 이렇게 아직도 안 맞아요. 어떡할게요.
1: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조화 가족들 하루 종일 어깨 들썩들썩한 일만 가득하기를
1: 아멘.
0: 축복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8시까지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0: 탈무드 인생
1: 극장이죠. 아, 무엇을 기다리셨는지 그걸 들으려면 또 조금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모든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0: 네. 하나님은 네,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으신다는 걸, 공명하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정도 목사님의, 어제 정도 목사님의 그 놀라운 연기력에 내가 시샘을 했다면 오늘 목사님의 그 여백의 미에
1: 여백의 미.
0: 예, 또 감사하고
1: 이 준비는
0: 동지감을 느끼네요.
1: 그때 하는 거죠.
0: 예. 타임드 인생극장 명품 배우들 잠시 후에 만나.

0: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채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만남 메일 드리고 있어요.
0: 네.
1: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손글씨와 손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서 네. 핸드폰으로 보내드립니다.
0: 샵
1: 9330으로 만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문장을 써서 주셔도 되고 그냥 만나 두 글자만 주셔도 되고요.
0: 네.
1: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다운받아서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이 만나 덕분에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야.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친구에게
1: 예.
0: 연락이 되고 아 놀라운 만남이라
1: 그렇습니다.
0: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8번님 습봉이 때문에 우욱하다가도 이런 날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떠올리며 화를 누릅니다. 오늘도 저와 아들 기도하는 영혼들 만나주세요.
1: 아 되게 습봉이가 한 명 있나 봐요.
0: 그렇죠. 집집마다 있죠.
1: 예, 집집마다 습봉이들이 있어요.
0: 오늘 아침에 또 한 대까리 하셨나 봐요.
1: 이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였다는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0: 예, 하지만 감정이입이 감정이
1: 너무 강하게 됐어. 감정이입이
0: 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또 뭐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웃고거릴까.
1: 사실 네.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도 있지만 또 내가 그때가 있었다. 나도 습봉이었지. 우리 부모님이 찾아, 참아주셨다.
0: 그러네요.
1: 생각해야 됩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모님 병원에 척수검사 받으러 가시는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7087번님 예, 오늘 시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3013번님
1: 주님 나의 잣대는 조금의 오차를 주지 않게 힘쓰더라도 이웃에게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0: 아멘. 그치. 우리 대부분 거꾸로야.
1: 나에게는 막 여유로운데
0: 너무 여유로워.
1: 이웃에게는 철저한.
0: 그러면
1: 반대가 돼야겠죠.
0: 반대가 돼요. 진짜요. 8932번님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장미 수국 백합꽃을 아~ 보면서 덤프차 운행 나왔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인 모두가 오늘도 세상에 선한 영향 끼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0: 네. 아 오늘 꽃들 보면서 일나가셨군요.
1: 이야.
0: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1: 아름답습니다.
0: 아, 예. 우리 0720번님.
1: 근무가 없는 날이라서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오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내 시간과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시간에 틀림없이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게 하시니
0: 아멘.
1: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0: 예, 아 진짜 내 시간과 많이 다르셔요.
1: 많이 다르죠.
0: 예.
1: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조화가족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어드릴게요.

0: 왠지 경건하게 이분들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영광 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명품 배우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용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자리를 바꾸셨어요. 네. 네. 센터에 오늘 최용 집사님께서 자리를 잡으셨네요.
3: 네.
0: 네. 네. 의상의 색깔 관계로 우리 배우들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4: 아, 예. 의상도 그렇고
0: 그렇죠.
4: 오늘 또 대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0: 예.
4: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소화하시기 위해 네. 센터로 가셨습니다.
0: 네, 오늘 뭐 목사님 대사 별로 없나요?
4: 아, 저도 대사가 또 예. 오늘 또 꽤 쏠쏠합니다. 기쁩니다.
0: 네. 한창 어떻게 보내셨어요?
3: 예. 네. 아니, 저는 사실 저기 24일 날 6월 24일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0: 네.
3: 아, 이 오늘 주신 그 이 극과
0: 예,
3: 네, 너무 막 진짜 제가 이거 이렇게 이걸 이고지고 살았나.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 막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까지 내가 왜 가지고 살았나. 막
0: 이사를 한번 하면 이렇게 정리가
3: 맞아요.
0: 되긴 해요.
4: 아, 6월 24일.
0: 네.
4: 6월 24일.
0: 왜
3: 이사. 오시게요?
4: 이사. 6월 24일.
2: 이사.
4: 6월 24일은 6.25 사전작당?
0: 네. 우리 목사님이
4: 죄송합니다.
0: 진멸한 시리로 가시려나 봐요.
3: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우리 또 유친 집사님

0: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원고를 받으시고 계속 이렇게 삶에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시는데 예. 또 이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은 또 혹시 사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1: 아, 배역 설명을 한 그 말이 네. 딱 저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0: 오, 그래요? 아, 아, 오늘 또 깨달은 바들이 많은. 아, 네. 예,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야. 살아있는 명연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와. 목사님은요?
2: 배역 설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저는 여태까지 사실 이 대본 보면서 네. 제 배역의 설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읽어봤어요. 근데 왜냐면 제 배역은 항상 라삐였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근데 배역 설명이 항상 똑같았는데 제대로 안 봤는데
0: 오늘 배역 설명.
2: 보니까 배역 설명에 라삐 네. 해놓고 네. 묵직한 내공의 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 예.
1: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2: 이렇게 되면 좋겠다.
0: 아, 우리 목사님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2: 나도 이런 사람. 아~ 저 또 무게는 묵직하거든요.
0: 그러니까
2: 아~
0: 일단 우리 목사님은 이 묵직함에서는 이미
2: 예. 몸무게로 일단
0: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2: 확실하게 물리적으로 묵직함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리 묵직. 예, 죄송합니다.
0: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애들 습관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럴 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기가 막히는 그런 말들을 예, 만들어내시는
2: 오늘은 네. 습봉이 아니고 랍비입니다.
0: 랍비입니다.
2: 묵직한 현자 갑니다.
0: 자,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지 탈무드 인생극장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인생극장 제9화 보물의 유통기한.
2: 우리는 매일 아침 더 완벽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집을 나선다. 무너지지 않을 탄탄한 성을 쌓아두고 그 안에 평생 쓰고도 남을 든든한 상자를 채워두는 것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얄궂은 바다에서는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보물이 도리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오늘 아침 거대한 배 위에서 벌어진 반전을 통해 우리가 쫓는 세상 보물의 진짜 유통기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됐어. 아, 잔물쇠가 튼튼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여보, 이번 배만 무사히 항구에 닿으면 우리 집안은 이제 동거증은 완전히 끝이오. 그뿐이요. 아이들에게 나처럼 오진 고생 물려주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구려. 이 상자 속 황금들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오.
3: 그러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유산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기 십상이에요. 물려줄 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뿐이죠. 부모가 이만큼이라도 든든하게 쥐어주지 않으면 애들은 밖에서 기죽고 서러운 일 당하기 딱 좋잖아요. 이렇게라도 남겨줄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라삐님도 나오셨습니까?
2: 네.
1: 가판이 바람이 꽤 찬데 어찌 외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계십니까?
2: 바다 냄새가 좋아서요. 두 분 표정 보니 만선을 이룬 어부처럼 아주 밝고 넉넉해 보이십니다.
3: 아유,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해요. 뭐 저희 같은 장사꾼들이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자가 묵직해야 겨우 발 뻗고 자는 법이잖아요.
1: 그러게 말이요. 아유, 근데 라삐님은 그 낡은 성경책에 그거 말고는 통 챙길 짐이 없으시니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참 홀가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 뒷바라지는 또 어찌 하시려나 살며시 걱정도 되네요. 저희처럼 든든한

0: 그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평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이 그래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저 황금 상자가 인생을 지켜주는 더 확실한 힘이 되더군요.
1: 하지만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배의 중심을 잡아두던 거대한 돛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동력을 잃은 무역선은 방향을 상실한 채 칠흑 같은 바다 한복판에 그대로 고립되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배 안의 식량과 식수가 순식간에 바닥나기 시작했다.
2: 여보, 여보, 아이가 입술에다 터져서 피가 나요. 아까 보니까 선원들이 나무물 한 바가지를 황금이랑 바꾼다던데. 어서 가서 빨리 우리 상자에서 금 좀 꺼내와요. 빨리요, 빨리.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까 물 한 모금만 구해오란 말이에요.
3: 아이 선원, 아이 이보시오 선원, 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 황금 상자를 통째로 자네에게 넘길 테니 내 아내와 굶어 죽어가는 저에게 줄 그 물과 빵을 한 조각만, 이렇게 한 조각만 좀 나눠주시오.
4: 에이 이보셔, 아이 정신 좀 차리셔. 아이 지금 배가 언제 구조될지 몰라서 우리 배 사람들도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그 노란 돌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그거 씹어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목이 쉬겨집니까? 살아서 돌아가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물 한 모금도 안 바꿉니다. 걸치적거리니까 그 무거운 상자 저리 치우셔. 에이.
3: 아 이럴수, 평생을 내 몸 갉아먹어 모은 내 보물상자가 고작 물 한 모금 못 왔을 뭐가 없다니. 아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 이걸 웃겨지고 살았단 말인가.
1: 배 안의 사람들이 극도의 굶주림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서로를 원망하고 사납게 쏘아보며 배 안이 지옥으로 변해가던 그때 가난한 라삐가 머무는 작은 방의 문이 열렸다.
2: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배 안의 사람들이 다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난리인데 선원들이 왜 자기들에게 남은 마지막 식량과 물을 들고 와서 저 라삐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죠? 라삐님 방에만 이상하게 온기가 돌아요.
3: 라삐님, 저희가 무례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황금을 가져다 바쳐도 물 한 모금 얻지 못했는데 왜 빈손인 라삐님 앞에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아니, 선원들을 어떻게 움직이신 거죠?
4: 아, 빌립, 많이 지치셨구려. 우선 여기 이불로 목을 좀 축이고 저 뒤에 있는 아이부터 좀 먹이시오.
3: 감사합니다, 라삐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삐님은 어떻게 이 지옥같은 절망 속에서 이런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까?
4: 그러게요. 나 역시 선원들이 내게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깜짝 놀랐다네. 그들이 왜 황금을 마다하고 내 방을 찾아왔는지 아시겠는가?
3: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4: 사흘 전이었네.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다들

0: 이제 죽는다고 비명을 지를 때 어린 선원 한 명이 울면서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네.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이 깊은 바다에 수장될까봐 두려움에 질려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말이네. 그래서 내가 그 청년 손을 꼭 붙잡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주었다네. 두려워하지 말고 거친 풍랑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그저 그 떨리는 등을 가만히 토닥여준 것밖에 없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청년이 눈물을 닦고 나가더니 다른 선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구먼. 절망에 빠져서 서로 물건을 빼앗으려고 쏘아보던 배 안의 사람들이 그 작은 격려 한마디에 다시 소망을 품고 배를 수리하기 시작한 걸세. 선원들이 내게 가져다준 이불은 그들의 살아난 마음이 흘려보낸 고마움의 표시라네. 내가 한 일이 뭐 있겠나. 그저 내 안에 가장 큰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캄캄한 마음을 비추었을 뿐이지.
1: 라삐님, 얼마 전 가판위에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값비싼 보물 상자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우리는 그 화려한 황금을 통째로 보여주고도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 하나 녹이지 못했는데 라삐님은 그 보물상자에서 꺼내신 따뜻한 위로와 말씀 한 구절로 이 배 전체에 온기를 채우셨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돌덩이를 보물이라 믿었던 제 손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0: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물질은 내 몸을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채워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된다네. 자네들의 보물은 풍랑 앞에 유통기한이 끝나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재앙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진짜 빛이 되는 법이지.
2: 여보,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상자만 쥐어주려고 눈이 멀었었군요. 어떤 풍랑 속에도 무너지지 않을 진짜 살아있는 유산을 채워줬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기 전까지 세상의 황금 상자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요동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돈으로 가득 찬 상자는 도리어 우리를 가라앉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이 손에 쥐어주려는 유산은 풍랑 앞에 쓸모없어질 유통기한이 있는 상자인지 아니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인지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툭 남은 오늘의 내 마음에 머문 대사 한 줄이나 지혜의 한 줄이 있다면 짧은 문자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출근길 여러분의 따뜻한 고백을 기다리겠습니다.

0: 오늘의 탈무드 인생극장에서는요, 보물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황금상자들이 정말로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얼마나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네. 밝은 낮에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치 오늘의 주인공들이 바다의 파도 위에서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1: 네.
0: 오늘 우리도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고난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밝은 백주대낮에 먼저 깨달을 수 있으면 아멘. 참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탈무드 인생극장 오늘 보물의 유통기한 오늘도 명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0: 저는요. 네. 사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지금 봐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액션 영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영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 끝에 일라이라는 한 사람이 보물을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그러면서 이걸 들고 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막 도적들이 이 보물을 뺏으려고 해요. 액션 영화거든요. 이 보물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지는 게 이 보물이 성경책인 거예요. 마지막 남은 성경책.

0: 상권. 네. 이걸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걸 뺏겨요. 이 사람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일라이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요. 왜냐? 이 사람이 도착해서 그 성경책이 이 사람 마음속에 다 암송되어 있는 거예요.
1: 아.
0: 이 사람이 이걸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필사해서 다 이 보관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1: 네.
0: 아, 갑자기 이게 떠오른 거는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그건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1: 그러니까요. 우리 라삐님처럼.
0: 라삐님처럼.
1: 예.
0: 라삐님이 이야기했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란 내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게
1: 네.
0: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맥락 속에서는 암송해 놓은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냥
1: 그러네요.
0: 쉽게 말하면. 그렇죠?
1: 네.
0: 아, 오늘 네. 다시 한번 말씀 암송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추입사님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그 라삐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 마음 안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욕심과 생각들 이런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비워낼까 하다가 그냥 어제는 잠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그것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1: 이야 역시 예, 적용이 아, 놀랍습니다.
0: 이사에 알맞은 적용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비워내는 이사할 네. 때 한 번씩 비우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6월 24일.
1: 아. 네.
0: 혹시 남쪽으로 내려가시나요? 남침. 남침. 죄송합니다.
1: 네. 자, 우리 채용 기사님. 길어짓을 혼자 행복하지 않아.
0: 아,
1: 우리는 웃는데 안 웃어.
3: 아,
1: 네. 네. 네.
3: 지금 말씀하셨는데
1: 네.
3: 그 영원하신 유통기한 없는 말씀이 제 안에 들으면 암송기간이 짧아가지고
1: 네.
3: 예, 유통기한이 말씀에도 생기는 참.
1: 아, 맞아 맞아.
3: 네.
1: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보물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게 주장인데
0: 예.
1: 우리 자꾸만 이 우리 안에 말씀조차 유통기한이 너무 짧게 짧게 다가오는 거
0: 짧게 짧게 예. 잊혀지죠.
1: 네.
0: 하지만 우리가 잊어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뇌는 네. 기억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인지하지 못할 뿐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
1: 네.
0: 나는 까먹은 것 같아도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1: 아멘.
3: 아멘.
1: 역시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3: 아멘.
2: 오늘 정말
3: 네.
2: 진짜 라삐님.
1: 네.
2: 묵직한 라삐님.
1: 네.
0: 묵직하지 않습니까? 또 물리적으로.
1: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 정말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물려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대대손손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 가판위에 그 보물 그 선원이 막 짜증 확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0: 아, 이게
1: 노란 돌덩어리가 무슨 여기서 소용이 있냐.
0: 예.
1: 그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맞아요.
1: 예.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건 없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들을 좀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3: 아멘.
1: 네. 우리 5809번님이요.
0: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예, 좋습니다. 그리고 7071번님.
3: 묵직 이야기하셨지만 일상행전에 살짝 강부장님 톤의 선언 연기까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 예.
3: 목사님. 매주 감동입니다. 새벽 일찍과 전날 밤부터 준비하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복음의 울림을 주는 조화가 되길 응원합니다.
1: 아, 예. 묵직한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0: 아,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회개하고 와야겠네요.
1: 그만하세요.
0: 새벽 일찍과 전날 밤부터 준비하실
1: 예.
0: 텐데라는 말씀에
1: 제가 새벽 일찍 전날 밤부터 준비하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우리 피디님이 준비합니다.
1: 예.
0: 저는 그 준비된 밥상에 옵니다.
1: 8959번님.
2: 차 안에서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남편과 재정 때문에 늘 다투는 저를.
1: 아,
2: 주님, 회개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돈 문제로 제일 많이 싸워. 사실.
0: 맞아요.
1: 예. 네. 우리 9828번님은요.
0: 오늘이 남편 소천 후에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장례 후 슬픔과 두려움에 또 황망함에 기도하러 가서 울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광야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지켜주리라는 말씀 주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저 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0: 믿고 계시네요.
1: 아멘. 아멘. 정말 마음속에 말씀이 힘이 되고, 그죠? 예. 아, 벌써 1년이 되셨구나. 예.
0: 1년을 살아내셨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1: 아멘. 아멘. 네. 1225번님은요.
2: 예. 아침마다 학교에 중학생 딸아이 태워다 주면서 차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1: 네.
2: 3년 됐습니다.
0: 와.
2: 딸의 인생길에서 힘든 순간 그 기도가 생각나서 딸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요.
0: 야.
2: 딸도 언젠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며 마음에 평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야.
1: 폭풍우 가운데서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계신 거예요.
0: 와. 그죠? 너무 귀하네요. 매일매일.
1: 그러니까. 매일. 네. 1440번님도요.
3: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꼭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싶어지네요.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한 구절만?
0: 한 구절이라도 유통기한 길게 하시면
1: 그러니까
0: 되죠.
1: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 8840번님도요.
0: 60이 넘어서야 이제야 깨달은 마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손자를 믿음으로 양육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0: 아 그렇게 해야죠. 되실 겁니다.
1: 지난 어젠가요 며칠 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0: 예,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1: 성경에 물인 곳을 드릴 때마다 왜 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을까?
3: 아, 저도 네. 저희 네. 지금 애들이 이제 많이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아, 왜 이런 뭐 학원, 영어학원 막 이런 데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데를 보내는데 네. 왜 말씀 학원은 없을까? 아,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거를 보냈을 텐데 이런 후회도 예. 있어요. 제가
1: 저는
3: 잘 못하니까.
1: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0: 어느
1: 얘기? 목사님이 그 왜 우리 서울의 어떤 강남의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예. 부자들이 항상 하는 게 있답니다.
0: 뭐죠?
1: 아이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돈 많고 막 그러니까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방학 때 딱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말씀 성경 과외를 딱 받고 돌아가게 한다. 그게 제가 또 듣고 야 다르구나. 그
0: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말씀 성경 그 말씀 과외를 은근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뭐 학원은 없지만 이제 믿을만한 목사님들에게 또 목사님 이렇게 다 과외비 드리면서 이렇게
0: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교회가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1: 네.
0: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 실하는 역할이죠. 말씀 학원이죠. 말하자면
1: 맞아요, 맞아요.
0: 말씀 학교.
1: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과외를 받고 싶어.
0: 아.
1: 학원 말고 가.
0: 과외. 학원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1: 학원 가서 왜 우리 그런 말잖아요. 전기값 물고 가 물러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전기값만 대주고 잘하는 애들은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전기값만 된다니까.
0: 아.
1: 교회 가서도 우리
0: 개인 교습.
1: 아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진 않는지.
0: 아, 교회도 이제 그쪽으로 접근해야죠. 개인 네. 교습 쪽 가야 됩니다. 교회도.
1: 좋습니다. 네, 우리 최용 수사님. 읽어주시죠.
2: 이 시간 아들 선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교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아, 이름이 선교야.
2: 이름이 선교.
0: 아.
1: 네. 이건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어요.
0: 선교.
1: 선교 이름이 선교이기 때문에.
0: 아, 선교 선교적인 삶을 살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도 우리가 탈무드 인생 극장 함께 나누면서 진짜 인생의 아, 정말 극박한 그런 순간에는 황금도 또 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 주의
0: 아멘.
1: 일하심만이 진짜 보물이 된다는 거 오늘 기억하면서 예 우리가 무엇에 또 마음을 둬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또 세 분의 명품 연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간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무지갯빛이라는 찬양을 시청하셨는데, 아, 이게 제목이 맞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신 무지개를 찾아.
1: 예.
0: 떠났을 때 왜요?
1: 아닐 네. 것 같긴 한데.
0: 야, 아닌데 이 곡으로 대신 어쨌든 무지개 들어간 곡을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예. 예. 자, 목사님 저희가 요즘에 극동방송의 사역, 2026년 사역을 함께 지고 갈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를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아, 요거 지금 2주간만 더 진행을 할 예. 예정인데, 청취자분들께서 요즘에 많이들 그래도 반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0분만 선착순으로 2026년의 대전극동 사역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끌고 나가실 우리 성도님들을 저희가 모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배경이 뭐냐면 매년 저희가 목사님 1년 동안에 전파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예.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 청주의 극동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거기 장비도 마련하고 중계소 마련하고 이 부분에 성령님께서 많이들 헌신을 해주셨어요.
1: 예.
0: 아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모집 생방송을 하면 우리 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들 또 함께 해주실 텐데 이번에는 혹시 청주 때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가운데 혹은 아 극동방송이 1년에 100만 원 후원하는 정도는 나의 경제적인 형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분들 예. 300분만 이번 한 해에 극동방송의 사역을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좀 모십니다. 왜냐하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1: 예.
0: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1: 이미 다들 한번 했어요. 청주 예. 극동방송 우리가 충북 지역을 위해서 네. 정말 다 같이 헌신했거든요.
0: 네.
1: 이제는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 네. 아직 조금 더 뛰어보실 수 있는 분들
0: 그거는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평생에 한번 있는 이벤트고
1: 예.
0: 또 1년에 또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이제 끌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일시불입니다. 한 번에 1년에 한 번 일시 현금으로 100만 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원 300용사 300분만 저희가 함께 이번에 동역자로 모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귀한 사역이고
1: 그럼요.
0: 또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청주는 저희가 함께 했지만 충주도 이제
1: 예.
0: 지금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1: 예.
0: 아직 지금 임시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04.7 충주 지역에서도 이제 대전 극동 방송 깨끗하게 들립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사역들은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와 충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집회도 있고 복음 전도 사역도 있고
1: 예.
0: 뭐 많은 현지들 계시는 또 가천권 내에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역들도 있는데 그 지경이 지금 몇 배로 넓어졌어요.
1: 예.
0: 충남에서 충북까지 1년에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0: 하실 기도원의 300명사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9330으로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와 그리고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마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예, 아직은 좀 더 많은 분들께서 300분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있는데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청주 때 여러분들께서 힘껏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혹시 놓쳤었던 분들
1: 예.
0: 그때 했지만 내가 이번에도 또 할 만큼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한 해의 대전극동방송 사역이 또 여러분 덕분에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이번 주 또 약속 노트죠 목사님.
1: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1: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시간에 좀 쫓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리드하고 살아가는 편입니까?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면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궁금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이지만 사실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초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고 기가 막힌 이적과 또 많은 신유와 치유의 역사들을 함께 봤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될 그들이 예수님 떠나보내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던진 질문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역사와 섭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관심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궁금하죠. 우리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요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으신가요? 누구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소망들을 빼곡하게 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한 달, 1년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 안에 수정돼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스케줄표, 나의 시간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 속에 내가 잘못 기입을 했거나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약속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혹시 있는지, 그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조급한 질문 앞에 아주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때와 시기, 헬라 원문에 보면 각각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바늘이 째깍 째깍 째깍 돌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가리키죠.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시는 신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질 때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건져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두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궁금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질문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심사와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직종이 유망할까? 어르신들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관심과 질문들이 떠올라요.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예측과 정보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쏟아 넘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관심사고 개인의 특별한 관심사고 인간의 시간표예요.
세상의 주

주파수요 세상의 시그널입니다. 현재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 스케줄 앞에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 그 조급함에 주파수를 맞추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언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딜 감히 그런 걸 알려고 해. 우리를 뭐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거나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에요. 너희들 그거 관심 있니? 궁금하니? 하지만 너희들 몰라도 돼. 걱정하지 마라.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맡고 계신다. 운영하고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주목할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너희들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 교도들은 모든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샬라가 뭔지 아세요? 신의 뜻대로,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분의 뜻하신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수시로 그런 인사치레로 얘기를 합니다. 인샬라. 근데 얼핏 보면 대단히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표현 같지만 정작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건지, 정작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강력한 관계 설정이 전제된 이 표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우리의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니 그러니 안심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거,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용기다. 용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우리 남은 인생의 때와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몰라서 끙끙대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난 그분께 맡겨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속상한 일들, 마음속에 정말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도 참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분하게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벽한 평강을 주시고 그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답을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의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터이니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절 말씀 사도행전의 묵차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유언이자 비전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을 것 같은 그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생, 앞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권능이 임한다. 이런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울 수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다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알고는 있지만, 가깝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선을 그어두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 땅끝은 어디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상, 도대체 그 땅끝이 어디인가?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땅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지난 5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복음의 전함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많은 성도들,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한 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일본 땅에 가서 집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집회가 있었던 요도바시 교회에서 7번의 집회를 하고 그 가까운 신주쿠 거리 그 지역에 가서 두 번의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주쿠라는 곳은요, 하루에 35만 명이 왕래를 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16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저도 1박 2일 짧게 다녀왔지만, 청주에서는 두세 시간 거리이긴 하지만 미국 LA에서 뉴질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복음 광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It's okay with Jesus. 진선규 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복음 광고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저곳.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광고가 실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그곳에 광고가 실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지불돼야 됐어요.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돈을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싣지만,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전화를 요청해서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에 내릴 수밖에 없다는 대단히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그래도 하시겠냐? 그래도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건의 불평을 하거나 내려달라는 그런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는 사마리아 같은 곳 일본 아닙니까?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런 사람들. 어제는요, 이곳에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오래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분들, 전국 각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나간 8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열되어 있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누구랑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과 역사를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왜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충분하게 쌓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정치적인 셈법이나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무력으로서 통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휴전선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선교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서 정작 수십 킬로 아래에는 온갖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똑같은 동포들이 있는데 그 북녘 땅에는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억제당하고 폭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북녘 동포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단 이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핏줄이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에 그 당시에 3,000개, 4,000개 수많은 뜨거운 정말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북한 땅에 있었는데 다 말살당하고 다 지하교회를 숨어 들어가고 어떠한 찬양도 어떤 예배도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국가.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그 추억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때의 감동이 하나님에게 있으신데 그 땅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겠냐. 근데 그 마음에 부합한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까지 기도에 제단을 쌓고 있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서머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교학자들은요 그 땅끝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이 땅끝은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자유가 상실된 채 살아가는 2,500만 북한 동포를 향한 그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선교적인 그런 사명들. 지난주에는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담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죠. 각 지역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스토리들도 들었고요. 좋은 쉼과 교제도 나눴고 미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 소망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또 한 번 확신하는 것은 아하, 하나님은 선교의 열심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쓰고 계시는 곳에 같이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 때 키가 쑥쑥 큽니다. 몇 개월 만에 키가 막 5cm, 10cm씩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렇게 지평이 넓혀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셨어요? 내 믿음의 순도가 가장 정결하고 정말 정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부르실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막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제목에 동참을 하고 함께 아울리치를 가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에 그 힘입어서 믿음의 지평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그런 상태를 갖고서 살아가시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도 그 교회도 함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법이에요. 선교의 열정인 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학자 데이비 보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란 하나님의 구속사적 카이로스에 교회가 동참하는 행위다. 구속사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교회가, 성도들이, 공동체가, 교구가, 아울리치팀이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올해는 우리 상담교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동안 이곳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켜주셨죠. 근데 저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왜 은혜를 안 주신 건가요? 여러분, 50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50년, 70년, 100년 된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50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복을 주셨나요? 그것은 지나간 50년 동안 특별한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 덕분이에요.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돋보기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돋보기로 태양빛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요. 나무에다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질문, 저 나무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에이, 종이면 몰라도 나무에 무슨 불이 붙겠어. 해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붙습니다. 왜죠? 태양의 열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저 작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의 뜨거운 열을 끌어당겨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어마무시한 태양의 에너지를 작은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 그 태양의 열을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값비싼 고가의 돋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데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에 집중을 하면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어떤 계획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자, 어떤 아이의 계획표입니다. 꿈나라, 누워서 유튜브, 밥 먹기, 게임, 친구랑 놀기, 또 밥 먹기, 텔레비전 보기, 야식 먹기, 등짝을 한번 쳐주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는 얘기로 넘어가지만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여다보시면 어이구 이놈아 하면서 혹시 우리도 등짝을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여러분의 한 달의 일과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어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야, 너희들 지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관심사 말고, 그 질문들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충분한 교제를 누리는 것,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케줄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빼곡하게 적어두면서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춰서 나의 일정을 짜고 나의 시간표를 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얼핏 나의 뒷모습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축복으로 나의 인생을 따라오는 그런 인생. 지나간 50년이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얼마가 남았을지 몰라요. 그 시간.

0: 그렇게 더욱더 향기 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기도 제목이 만한 만한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인들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래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뭐 그러진 않는데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언제 돼도 좀 늦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점점 넓혀가고 있으니까 자꾸 지경이 넓혀집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서영숙 권사님을 만납니다.
0: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살고 있고 대구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숙 권사입니다. 평소 때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는 큰어머니가 청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점쟁이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진짜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신하고 큰어머니 신하고 막 싸워서 집안 시끄러워진다고 절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정말이라면 큰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씀에 내가 팍 꽂혔어요. 나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다 구원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고.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0: 옛날 어머니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리 가족들을 가난한 집에서 진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기도만 했는데 30년 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가 75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동생이 전도대가 그때 학생이었던데 안 갈라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다녔더니 얘가 나중에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또 외국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개인 이야기가 많은데 또 오빠 언니는 안 되는데 그 조카들이 또 애들 막 교회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처음에 저 보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 그 딸아 하나는 뭐 교회 다니도 저는 시집가 보면 그만이다. 막 이 칸에서 놔둬라. 이제 나중에는 놔둬보라 이 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집가품을 다 가니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전도가 다 되더라고요.
1: 서 권사님께 극동방송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듣습니다.
0: 나 처음에는 저는 극동방송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극동방송이 차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차에서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안 겁니다. 저는 계속 틀어놓고 밤에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 해놓고 찬송가가 늘 말씀 찬송이 가정 온 집안에 막 울려나도록 집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도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차에서 듣고.
1: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와 모든 지사들은 올해 전도특별생방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권사님의 오빠와 같은 방송을 통한 전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0: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막 오빠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막 그 친구 그 이름 적어가지고 또 보내면 거기서 또 답장하고 이래가 목사님이 또 연결돼가 기도해주고 오빠한테도 또 영적 기도도 그 우리 오빠에게 편지 보내고 해가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또 연결하고 해가 오빠하고 오빠 전화로 이제 영적 기도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못한 걸 방송국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 전도했는데 오빠가 안 됐는데 오빠가 이제 영적기도 하고 지금 교회 나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1: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0: 제가 나가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는 못해도 그 후원을 해야 또 우리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파선교사 그거 모집할 때 또 우리 아들하고

0: 하고 아들 딸 하고 저 하고 그래가 세 명이서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 이름으로 또 제가 그 했더니 또 뭐 그런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오빠를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래 그렇게 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길도.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로 동역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전파 선교사님들을 기다립니다.

0: 재승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너는 뭐 결혼에 그렇게 생각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의 원리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해야 되니까 네가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짝도 언젠가 보내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꼭 주일 잘 지키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꼭 내가 할 일을 꼭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안녕.
1: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죠.
0: 제가 아들이 원래 40살입니다. 근데 아직 이놈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시키는 거. 또 이제 친정엄마가 제가 전도한 친정엄마인데 지금 원래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또 생애에 좀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그렇게 그 기도하고 있고요. 딸은 또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또 사업이 잘 돼서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공장 돈가스 공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든 복소리. 오늘은 대구에서 서영숙 권사님의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3: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 청주 종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3: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건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닌 건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실제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아니 적용해야 마땅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